0: 네,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리더님의 써니님, 가드님, 네이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세 분을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써니님.
1: 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명랑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이 추구미인 사람이고요. 현재는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리더를 맡고 있고 서신동에서 작은 책방 나의 계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구나. 오, 명랑 교양에 네.
1: 명랑하지만 버트 교양 있는.
0: 아, 네네네네.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써니라는 이름에는 써니라는 닉네임을 좀 쓰시게 된 이유나 그리고 또 북클럽에서 리더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1: 써니라는 이름은 일단 제 본명이 박묘영이거든요.
0: 아, 네.
1: 네, 묘할 묘자의 빛날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어렵고
0: 네네네.
1: 그리고 제 전공이 또 영어 교육이잖아요.
0: 아.
1: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아주 쉬운 걸로 써니 지었고요.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미이고
0: 네네네.
1: 제 북클럽에서는 시즌 기획부터 발제문 만드는 거 또는 책 선정 이런 것까지 전체 흐름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거의 총괄하시는 거네요.
1: 네.
0: 장?
1: 네, 장입니다.
0: 네, 장.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가든님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원 국어논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0: 아, 네, 네, 네.
2: 이따 평생교육원 소장이에요. 부케입니다.
0: 오, 그러시구나.
2: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부터 이렇게 중장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평생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0: 아. 평생교육을 꿈꾸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가든이 네. 본명에서 나온 닉네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실제로 저희 안에 나의 계절 안에서는 정원의 책으로 닉네임 쓰고 있고요.
0: 네네네네.
2: 그냥 본명이 정원이어서.
0: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나의 계절에서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지금 저희 나의 계절에서 처음에 이제 묘영선생님, 써니님하고 같이
0: 네네네.
2: 이런 움직임 태동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기록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지기님들이랑 같이 뭐 기획회의 하거나 이럴 때 조정하거나
1: 네.
2: 그다음에 이 올라간 텐션을 눌러주는 역할.
1: 네, 저희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제가 사전 네. 인터뷰 때
2: 네.
0: 그 써니 리더님께서 그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정신적 지주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2: 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0: 그러시구나. 아니, 정말 나의 계절은 본캐만 가져서는 안 되는가 봐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네이처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이처님도 소개해 주세요. 너무 또 아리따우신데.
3: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문화로 만드는 네이처 변자연입니다.
0: 네.
3: 네. 나의 계절에서는 기획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왠지 네이처? 그러면 정원님, 그 가든님과 좀 뭔가 비슷한 이름에서 닉네임이 나오지 않았나 유추가 되는데요. 한번
3: 네, 제 본명도 네이처 자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3: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1: 자연이 됐어요. 네이처
3: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까도 안내해 주셨다시피 사람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닉네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물론 이제 뭐 미모 순으로 미모 예쁜 사람들
1: 제 순서는 저부터.
0: 아니 아니요.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쁜 아이들 모여라 이랬나?
1: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예. 맨 처음에 정원 쌤하고 저하고 알게 된 사이고요. 네. 한 10년 됐어요. 알게 된 거는.
0: 아, 그러시구나.
1: 예전에 독서 코치에 그 배우면서 같이 만나게 됐었고 그 이후로 계속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도 계속 해왔었던 멤버예요. 네. 근데 코드도 잘 맞고 제가 워낙에 방방대다 보니까 차분한 선생님하고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산적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생산적으로 살기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이게 둘이 만들었어요.
2: 이름은 너무 거창하지만
1: 외부에서 보면은 본부라고 하니까 몇천 명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두 명 있었어요. 이게 TMI지만 제 남편이 재무이사. 돈 내주는 사람.
2: 네. 주로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역할을 하고.
1: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예.
3: 네. 저는 사실은 리더님하고는 이제 리더님의 자녀를 제가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피아노를 그러시구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2021년에 그때 이제, 아, 영어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북클럽을 한다는 거를 이제 SNS, 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서 전 영어책 읽는 줄 알고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인연이 됐고 네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으로 살기 운동본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냐 나도 좀 들어가 보자 했더니 단 두 명이 사이좋게 계셔서 저까지 현재 세 명이서 잘 그렇구나. 운동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저희 두 명이긴 했는데 꽤 네. 조직적이었어요.
1: 맞아요.
2: 기록도 꾸준히 남겼고요.
0: 생산성 있는
1: 네네.
0: 네. 인형인간이 되면 안 돼.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니 써니님의 실행력 그리고 가든님의 섬세한 그리고 네이처님의 기획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함께 놓고 보니까요. 따뜻한 포근한 햇살 그리고 뭔가 우리를 감싸주는 자연의 안에 있는 정원. 자연. 이 셋이 어우러져서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인사 나누었고요. 또 나의 계절에서 맡고 있는 또 인연이 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정원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인데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어느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계절의 시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나의 계절은 언제 어떻게 문을 열었나요?
1: 일단 나의 계절은 2024년 4월에
0: 네.
1: 시작을 했어요. 원래 오래전부터 이제 독서 모임을 저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10년 전 정도 됐거든요. 예.
0: 네.
1: 근데 이제 다른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세 명이 다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예.
0: 그러시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상대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0: 맞아요.
1: 보면은 엄마들이 바로 서야 애들도 바르구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 엄마들 어떻게 개조를 시킬까 그러다가
0: 맘 개몽 운동.
1: 네, 마음 개몽
0: 엄마 개몽
1: 운동이에요.
0: 운동.
1: 맞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잘하는 책으로
0: 네.
1: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바로 서야 자녀도 성장을 하고 그 변화가 사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0: 네.
1: 예. 네.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네. 끊어갈까요?
0: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서 자연스럽게.
1: 네.
0: 그러면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제 물론 뭐 닉네임도 너무 예쁜데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우리 써니님께서?
1: 네,
0: 교양 있는 우리
1: 네, 그렇죠.
0: 써니님께서.
1: 명랑하게 교양에서 제가 지었고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목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나의 계절이라고 하는 걸왜 설립을 하게 됐느냐가 명확하다 보니까 모든 엄마들에도 모든 사람들한테도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0: 그렇죠.
1: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데 지금 다 감춰놓고 있는 거다. 그걸 좀 끄집어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나의 계절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0: 맞아요. 서로 다른 그런 속도와 삶의 때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래서 나의 계절이라고 지으셨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즌을 진행하고 있나요? 궁금해요.
1: 시즌 6
0: 아,
1: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벌써요?
1: 예. 저희 시즌 1은 6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4개월씩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즌 6는 아일랜드 문학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오, 아일랜드 문학 특집. 이게 책 모임이 아니면 되게 만나보기 좀 쉽지 않은 문학이네요.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여기 그 청취자분들도 되게 관심이 갈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장소는 서신동 나의 계절이고요.
0: 오, 서신동에 있죠. 서신동에 계시는 그 주민 여러분, 이렇게 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아직도 모르셨나요? 안터 1길 16번지입니다. 1층 소나무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0: 적으셨죠?
1: 일단 장소는 나의 계절에서 하고요.
0: 네네.
1: 넷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서점인가요?
1: 네, 서점이긴 하죠.
2: 책방 맞아요. 그런데
0: 요즘에 그 전주가 저희가 그 도서관으로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름다운
1: 맞아요.
0: 도서관. 그리고 골목골목 동네 책방도 정말 많고요. 작은 도서관도 많잖아요. 그중에 또 아름답게 보석처럼 있는 나의 계절이 있군요.
2: 근데 이 책방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책방이라고 했으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책 있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주인장의 취향대로 갖다 놓은 책들이고요.
0: 왠지 그래서 더 매력 있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뭐 선견지명이 좀 있나? 요즘 트렌드가 그잖아요. 누구나 다 읽는 책 말고
0: 그렇죠.
2: 어떤 취향 따라쟁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2: 오히려 영미 문학 쪽이나 이쪽 문학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방에 오면 진짜 취향대로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0: 요즘에 또 시즌 6 아일랜드
2: 네.
0: 문학이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왠지 뭔가 다르구나 느꼈어요.
2: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렇게 색다른 이런 책방, 그리고 나의 계절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1: 일단 책을 잘 읽는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오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람이 오기를 희망을 해요. 저희가 무슨 정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의결 기구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맞고 이건 뭐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너도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시군요.
3: 요즘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책방을 찾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2: 진짜 많이. 막 정말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네.
3: 처음에는 엄마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남녀노소로 확장이 됐고 네네네. 아까 나에게 저를 좀 덧붙이자면 네. 이제 그 판매자는 본인의 취향이지만 또 주문자 그 방식대로 맞추며 제가 혹시 가장 많은 네, 판매 부스를
1: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받는
3: 네네 그렇죠
0: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또 고객의 입맛도 맞춰주는
1: 네 맞습니다
0: 마음대로 골라봐 썰이원 아니야 무한대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책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지만 함께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의 경계를 발견하 하게 된다고 하지요. 자,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써니님의 추천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1: 아,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곡이고요. 저는 이 노래는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요. 네.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네. 또 울라 그래.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다 처음이잖아요. 다 아마추어고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도 요즘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번 달 책이거든요.
0: 아, 네.
1: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우리 써니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곡해 주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써니님의 추천곡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드림스 컴트루.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의 계절의 실제 모임의 운영 방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세분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선생님이 하셔야죠.
2: 네.
1: 책을 선정하시는
2: 책 선정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즌 주제를 정해요. 네, 그다음에 주제에 맞는 4권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하고 선정할 때는 이제 문학성이 있어야 하고
0: 문학성
2: 네, 문학성이 있어야
0: 빠지면 안 돼.
2: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난이도나 분량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봐야 되고요. 또 주제가 하나로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0: 맞아요.
2: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권이 하나의 시즌 안에서 균형 있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0: 와,
2: 쉽지 않아요.
0: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까다롭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시즌 6까지 올수 있었군요.
2: 네네네네.
0: 네. 너무 그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2: 네, 아주 만족해 하시고, 이런 거못 봤다.
0: 네.
2: 이런 데가 어딨냐.
0: 네. 그러면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순서로 그 진행이 되는, 2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인사하고,
0: 예.
2: 책 소개, 작가 소개하고요. 오늘의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고, 밑줄 문장이나 전체 감상 나누기, 그다음 발제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와, 완전 체계적인데요?
2: 예.
0: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이 뭐죠? 너무 궁금하다.
2: 그건 이제 오프닝에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의 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건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책과 상관없는 질문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뭐, 8월에 만났다. 그러면, 7월에 뭐, 휴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려보는 것이고,
0: 네네네.
2: 책과 관련된 질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즌6에 첫 책이었던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0: 오, 한번
2: 보여드릴까요?
0: 들어서, 예.
2: 예.
0: 오, 네.
2: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남자인데,
0: 네네.
2: 이 책이 아름다움에 미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최근에 여러분이 보았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거였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0: 네,
1: 보통
0: 질문도.
1: 생각열기라고 생각, 마음열기라고
0: 네네네.
1: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부징으로. 또그 주제에 맞게 준비, 그때그때 다르게 준비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또 누가 준비하죠?
2: 아,
0: 우리
2: 질문.
0: 써니님께서?
2: 내가 자주. 내가
0: 네.
2: 자주 물어.
0: 아, 그럼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2: 지금 이제 저번 달에 이 피그말리온 읽었습니다.
0: 피그말리온.
2: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네.
0: 네네네.
2: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제 교육학 쪽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0: 네.
2: 피그말리온이 이 아일랜드 작가가 쓴 조지 버나드 쇼가 쓴 희곡이에요. 저희가 이제
0: 네.
2: 희곡을 처음 읽어봐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노벨문학상 작가가 쓴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0: 네.
2: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0: 맞아요.
2: 저희가 이제,
0: 피그말리온 효과
2: 맞아요,
0: 들어봤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목적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적이나 철학적 용어 같은 거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0: 네.
1: 진짜 고퀄이에요. 그래서 네,
0: 그렇구나.
1: 저희들은 그래서 고퀄이라고 하죠.
3: 네.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는 그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의 또 그런 의견들을 나누기도 하고,
0: 오, 모임
3: 네.
0: 전에 그렇게
3: 네네네.
0: 사전으로 서로
3: 네.
0: 정보도
3: 지난번
0: 공유하고.
3: 책은 이제 희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0: 네네네.
3: 관련된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또, 그, 한 달에 한번 모이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또이 나의 계절만의 큰 특징이고 매력인 것
0: 너무
3: 같습니다.
0: 좋은데요.
3: 네,
0: 한 달에 한 번이지만
2: 맞아요.
0: 그렇게 수시로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의견도 공유하고
2: 자료를
0: 너무
2: 가장 많이 공유해주시는 분이 자연님이세요.
3: 네,
0: 아, 우리
3: 너무 생각이
0: 네이처님.
3: 많이 나서 이제 조만간 생각을 파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그거
2: 네, 맞아요.
0: 좋은데요.

0: 것처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1: 오,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 만약에 다 못 읽고 왔다. 네네네. 그런데 혹은 안 읽고 오신 분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궁금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읽어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읽고 싶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와서 그 책에 대해 매력, 호기심을 발견해서 책을 또 권장하게 되는
2: 네, 맞아요. 걸.
1: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지. 막 이렇게.
0: 사실은 저희 선정해 놓은 그 책들이 사실 네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들이 많아요.
1: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 저희를 보여주신다고. 네. 저희가 맞아요. 지금 라디오로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로 또 이게 화면이 송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니님께서 지금 알레프라는 책.
2: 알레프, 피그말리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고도를 기다리며, 네, 기타 등등.
1: 지금 이렇게 안내해 주신 책은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또 여름방학이기도 하니까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회원들이 모이면 조금 말수가 적거나 또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해 주시나요?
2: 아, 일단 말수, 예, 처음 오시거나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는 말을 안 시키지 않아요.
1: 네네.
2: 예, 시키지 않는 게 저의 배려예요. 예. 네. 그분들도 말 시키지 마세요. 저 그냥 이따 갈게요. 듣고만 있을게요. 막 이래요.
1: 네네.
2: 근데 하다가 보면은 저한테 눈빛과 몸짓으로 이렇게 다 보내요, 신호를. 아, 나 말하고 싶다. 네. 아, 나 시켜라.
1: 네.
2: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차리고, 네, 적절하게 이제 말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아까 이제 책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여름방학에는 좀 이 책 한 권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하는 추천 책을 하나만 조금 안내해 주시겠어요?
2: 뭐 다 좋은데요.
1: 네네네.
2: 남녀노소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책, 그리고 여운이 남는 책,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네, 이거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일단 얇아요.
1: 네.
0: 얇고 안 얇아요 그거.
2: 얇고 그리고 솔제니친이 쓴 대문호가 쓴 작품이에요.
1: 네. 네.
2: 러시아 작가이고요. 이게 이반 데니소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하루 동안 겪는 일이에요.
1: 네.
2: 근데 그 하루를 보내면서 좀 뭐 너무 춥고 배고프고 이런 와중에 그래도 간간이 기쁨이 찾아와.
1: 네.
2: 나한테 감자 하나를 더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햇살이 비치거나 비춰준다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저 멀리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소소한 기쁨 하나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그 패스트 읽으면서 까미에 빠져가지고 까미의 사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막 합리적이거나 막 행복하거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다 불합리하고
1: 네네네.
2: 부조리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의 웃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흐뭇하고 네. 날씨가 좋으면 또 기분이 좋고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비 오면 비가 와서 좋다 이렇게 하고 이런 소소한 작은 기쁨 하나가 삶을 살게 하는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까미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친 직장인들이나 뭐 주부도 괜찮고
1: 네네네.
2: 예,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올여름 되게 무덥죠. 그러면 방학 때 뭐 시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아래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곡,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에게 오래 남는 책과 장면을 한 권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써니님께서는 앞서 책을 저희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든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1: 저는 저희 시즌 제일 첫 번째 했던 책이에요.
0: 여러
1: 진짜 책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 부모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네. 책 선정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이 이 조선미 교수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이 네네. 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너무 민주적인 거를 추구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금쪽이 이런 말들 나오는데 사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도덕적 기준이 생길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좀 더 강하게
0: 맞아요.
1: 바운더리를 좀 쳐주고 네. 또 이렇게 강한 뭐 책임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제 생각을 많이 깨는 책이었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어린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꼭 네. 읽고 어떤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네,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엄마들 잘 들으셨죠? 조선미 교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입니다. 자, 우리 네이처님은요?
2: 저는 시즌 우리 세 번째에서 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었던 책이에요. 제목과 표지가 너무 멋져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0: 네.
2: 이 책은 이제 패트릭 브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형을 잃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0: 네.
2: 예술이 사실은 어떤 문제 자체를 없애줄 순 없지만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2: 네.
0: 책뿐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온 이런 기억들도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더 나눠주시죠. 가든 우리 정원님.
1: 저희 사실은 저희가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고 사실은 저희가 새빵살이를 좀 하다가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0: 예.
1: 새빵살이를 하다가 이제 써니님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확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0: 예.
1: 저희가 그 다 비어있는데
0: 와.
1: 집길 와가지고 전부 다 저희 그 추운데 쪼글 치고 앉아가지고 박스 깔고 막 나사
0: 네.
1: 조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가장 좀 특별한 기억인 것
0: 그
1: 같아요.
0: 그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1: 네.
0: 아, 우리 또 네이처님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2: 그 모든 공간에 이제 저희 셋이 함께 했고
0: 네네네.
2: 그런 1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사람들 너무 축하해 주시고 또 매월 이렇게 어떻게 이 공간에 지불해야 될 렌트비를
0: 네네네.
2: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해 주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을 맞이하는 돌잔치를
0: 네.
2: 올 3월 했거든요. 그때가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2: 네.
1: 돌잔치 얘기 좀 하시죠.
3: 돌잔치 때 제가 너무나 유퀴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유재석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무슨 퀴즈를 내고 싶은 거예요.
0: 그러셨구나.
3: 그리고 아주 그냥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그때 봄이었거든요. 3월.
0: 네네네네.
3: 그래서 쑥으로 꽃다발 만들고 냉이로 꽃다발 만들고
1: 솔직히 말해요. 돈 없어서 그랬죠.
3: 맞아, 돈이 없어.
0: 아니, 근데, 먹을 수 없는 코코넛은 너무 좋은데요.
3: 아, 사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0: 네.
3: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0: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독서 운영을 지금 시즌 6까지 하시면서 그런 독서 방식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3: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읽을 때, 재미로 읽을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져요. 놓이게 됐어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우리 독서 모임에 어울릴 만한 책일까? 이거 항상 고민하고 이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이렇게 발문은 다 써니님이 만드니까 혼자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는 좀 즐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은 많고 추진력은 정말 뒤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함께 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실행력이 살짝 좀 생기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0: 네,
1: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0: 그렇구나.
1: 이런 것 같아요.
0: 네네.
2: 저 역시 이제 북클럽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다가 약간 쉼이 필요한 시간에 북클럽에 참여를 했어요. 저도 사실 북클럽에 N번째 참가자였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삶이 즐겁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저희 그 리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줘서 감사해요. 리더님 덕분에 이 책이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게 됐어요. 또 어떻게 한 달을 기다려.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보람되다고 하셨거든요.
3: 맞습니다.
0: 네. 자,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다음 곡은요. 가든님 추천곡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든님.
1: 아, 저는.
0: 정원님?
1: 네. 네, 저희 이거 그 선정한 곡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인연이 정말 어쩌다 마주친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런데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아, 이래서 이런 곡들이 우리 세 사람의 인연과 혹은 나의 계절에 모여든 선생님들과의 어떤 인연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어쩌다 마주친 귀한 그대. 네, 그러면 구창모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가든님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나의 계절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처럼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란답니다. 자, 전문적인 독서 모임이면서 동네 문화 공동체이기도 한 나의 계절. 나의 계절이 다른 독서 모임과 구별되는 특징과 또 많은 예정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아, 저희 나의 계절은 이렇게 시즌제로 하는 독서 모임 이외에 네. 책이 음악으로 만나는 뭐 공연이라든지 낭독으로 확장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 연주도 해요. 저희 공간에 피아노와 또 와, 연주자들이 이렇게 찾아주는 네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살롱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3, 6, 9, 12월에 이렇게 열리고요.
0: 살롱드 클래식이요?
1: 네네. 오.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기반으로 하는 이제 클래식을 듣는 거를 넘어서 읽어보자라고 와. 해서 클래식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책들과 함께하는 이제 짝수달에 매일 열리는 읽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그 2026 문학주간이라는 게 있는데 9월 16일부터 20일이 문학주간이에요. 네. 근데 그 사업에 저희 나의 계절이 우리 동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3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곳에 선정이 되었어요.
0: 오, 박수 네. 축하드려요.
1: 네. 그래서 이제 9월 20일에 책과 음악, 낭독 그리고 전시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9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책, 음악, 낭독, 전시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인데요. 나의 계절을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네. 나의 계절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있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름하여 나도 오늘은 독서 모임 리더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즌제로 제가 매달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 멤버들 하나하나가 이번 달은 A가 하고 다음 달은 B가 리더하고 다음 달은 C가 리드하고 그래가지고 그 나도 오늘은 독서 모임 리더가 한번 하고 제가 한번 하고 해가지고 각각이 다 독서 모임 리더의 경험을 한번 다 만끽하게 해보고 싶다. 오. 이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0: 너무 좋은데요. 각자의 색깔이 다 네. 다르니까 다양한 독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2: 네네 맞아요.
0: 와. 뭐 이렇게 독서 지도자 양성 과정까지 네.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것도 그 청취자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나의 계절을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시즌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시즌 6는 7이죠.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0: 아, 네네.
2: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시대 변화.
0: 시대 변화.
2: 네. 오, 네. 그걸 지금 후보 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8월 초에 회원 모집을, 모집 공고가 날 거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나, 밴드 네이버, 밴드 전주 북클럽 나의 계절 많이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그렇지 않아도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로 문의하면 될지 제가 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2: 아, 그랬구나.
0: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2: 네. SNS 나의 계절,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나의 계절, 밴드 전주 북클럽 나의 계절.
0: 네. 아, 네. 그러면 여성들만을 위한 독서 모임인가요?
2: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시즌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여성들을 위한 걸로 했었고 네네네. 나머지는 다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남성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독서 심화반이나 읽는 클래식 등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2: 아, 회비는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4달에 한 시즌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0: 네네.
2: 한 시즌에 8만 원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정 도서는?
2: 아, 선정 도서는 저희가 책방이기 때문에 저희 책방에서 꾸러미로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셔도 되고 아니다 난 안 사겠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마음에 남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새로운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이전과 다른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책은 이미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나의 계절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문장씩 부탁드릴게요. 나에게 나의 계절은 땡땡땡이다.
2: 네, 나에게 나의 계절은 실행력이다. 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의 장소로 나의 계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나에게 나의 계절은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서로 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습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네이처님?
1: 네. 저는 나의 계절은 연결이다. 책과 사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만나서 서로의 연결을 하는 그런 멋진 장소가 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0: 아, 어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러는지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네, 여러분의 지금 계절에는 어떤 책이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책의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좋아하는 책 한 권, 마음에 남는 문장 한 줄을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한 사람과 만남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지 모르니까요. 자, 함께해 주신 나의 계절의 써니님, 정원님, 네이처님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나의 계절에서 뵐게요.
2: 빠이요.
0: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커뮤니티 천천만만. 오늘은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자, 네이처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동률 출발을 들려드리면서요. 홍디도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두 자신의 속도와 모습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0: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와!
1: 벌써 아홉 번째 시간.
0: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월 1회인데도 참 시간 빨리 가네요. 그렇죠?
1: 엄청 금방금방 돌아와요.
0: 네, 생각보다.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저기 한 달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방송상으로는.
1: 네, 그렇죠.
0: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떡하지?
1: 맞아요.
0: 참 가는 시간 막을 수 없고 그렇죠?
1: 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0: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출연자와 함께합니다. 바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와 익산에서 가장 인기 있고자 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익산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자 박다은입니다.
0: 네, 다은님.
1: 네, 반갑습니다.
0: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되고 싶나요?
1: 그럼요. 되고 싶죠.
0: 주문을 외우세요.
1: 아, 그게 비결입니까, 선생님?
0: 저도 주문 외우잖아요. 아, 방송할 때마다. 네.
1: 인기 있는 방송이 되신 거구나.
0: 아, 그럼 확실한가요?
1: 비공식.
0: 비공식. 네. 자,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제작, 진행하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깜짝 놀라셨나요? 자, 저희가 오늘 그 섭외가 안 되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1: 네, 특집 방송인 네, 거죠. 네.
0: 나름 특집 방송이라 다은님과 저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1부와 2부로 좀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1부는 온 가족 시민 장터 현장에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현장에서 접수한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2부는 희노애락에 참여했던 시민 제작자인 하이디 자스퍼님 아시죠 다은님?
1: 네 맞아요.
0: 네. 필리핀 분들인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인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에서 5월 말에 필리핀인 봉사데이라는 그 행사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진행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다은님, 희노애락은 그 매회 시민 제작자와 함께하는 컨셉으로 진행하는데 오늘 같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참가한 행사를 한번 리뷰해보는 컨셉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네. 저희 제작자들 모여보면은 항상 이렇게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야유회나 이런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이렇게 리뷰하는 컨셉 방송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은님 목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은님 목소리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1: 네, 여름 그렇죠? 감기라 아주 독하게.
0: 네,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여름 감기.
1: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의 또 영향으로 어쩔 수가 없이 또
0: 사무실에
1: 걸렸네.
0: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으면
1: 맞아요.
0: 그런 지금 사례이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어딜 가든 실내에 요즘 에어컨이 켜 있으니까
0: 맞아요.
1: 이제 걸려버렸어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우리 면역력이 좋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일부러 막 시원하게 해주고 차갑게 해주면
1: 그렇죠.
0: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0: 네.
1: 맘대로 또 낮출 수도 없어요. 실내 온도를 높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0: 사무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1: 맞아요,
0: 쓰는 공간이니까
1: 맞아요.
0: 누구 한 명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1: 맞아요.
0: 참 애로사항 많으시네요.
1: 네 얼른 이 목소리 좀 오늘 양해 부탁드리고요.
0: 에너지 빵빵한 다은님이기 때문에
1: 네네.
0: 저는 뭐 건강상의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나오셨으면 해서
1: 그럼요,
0: 목소리도
1: 그러면.
0: 지금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나름 매력 있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번에
0: 네.
1: 이제 내일 방송 7월 3일 날
0: 예?
1: 방송되는 재밌수다 방송에서는 거의 목소리가 신상태로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희로애락 녹음할 때는
0: 목감기가 겹치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1: 맞아요.
0: 방송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 미찌의 Stay by My Side 듣고 왔습니다. 영어 제목이 나오면 영어 울렁증이 들어가지
1: 맞아요.
0: 읽기가 참 그래. 쉬운 단어라 하더라도.
1: 네네. 감미롭고 좋네요.
0: 네. 자, 그럼 온 가족 시민장터 현장에서 접수한 사연과 신청곡 소개하고요. 중간중간 현장에서 느낀 저희의 소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은님, 먼저 사연부터 한번 때려볼까요?
1: 아, 네네.
0: 네.
1: 저희가 지난 6월 13일 토요일에 오후에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나가서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녀왔는데요. 이제 소통하면서 행사 시간에 여러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첫 번째 사연. 오늘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준비하고 참여해주고 계시는 셀러분들, 체험 진행 선생님들, 운영진 분들, 시민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착한 공작소 협동조합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착한 공작소. 착한
1: 협동조합.
0: 공작은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날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는데 오셨던 부스 중에 하나 한
0: 네.
1: 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0: 글씨체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1: 네네. 그러게요. 아주 빼곡히,
0: 네.
1: 예, 사연을 써주셨는데요.
0: 셀러분들이 저기 파시는 분을 셀러라고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아.
1: 판매 부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0: 영어가 나와서 셀러라고 하면 저 처음 듣는 분이 혹시 당황해 하실까봐.
1: 네, 판매자 부스, 판매
0: 판매자,
1: 부스.
0: 판매자분들. 그럼 사는
1: 네네네.
0: 분은 바이어라고 하나요?
1: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0: 아, 근데 우리 이 정도는 뭐 저기 판매자로 해도 되잖아.
1: 그렇죠. 그래도 되죠. 네,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를 신청해 주셨네요.
0: 네. 그럼 음악 듣고 돌아올까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메인 부스가 돼서 공개 방송을 두번 진행을 했잖아요. 연
1: 맞아요,
0: 2개씩 하고
1: 맞아요.
0: 있으니까. 그런데,
1: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었죠.
0: 메인 부스가 아닌 저희 그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 부스로 참가했던 행사가 이 온가족 시민장터가 처음 아닌가요?
1: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렇죠.
1: 그렇게 홍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 부스를 이렇게
0: 네네.
1: 다 같이 갔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0: 날씨가 좀 덥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벽시 넘어가서는 좀 그래도 그늘도 지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괜찮았는데, 그때까지는 더웠어요.
1: 맞아요.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 고생하셨는데, 네. 그래도 요즘 7월 날씨를 또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6월에 조금 선선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아마
1: 맞아요.
0: 전주
1: 맞아요.
0: 시민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전주시청 앞에 노송광장이 있다는 거, 그 잔디밭에서 그
1: 맞아요.
0: 하는 행사에 제가 참여했는데, 많이 설레었어요, 저는. 그, 홍보하기 위한 자리잖아.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좀 널리 널리 전주 시민분들에게
1: 맞아요.
0: 저희 방송 좀 들어주십사 하고 나가는 자리여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하는 또 걱정도 좀 했었었고.
1: 저는 익산 시민이잖아요.
0: 네.
1: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을 처음
0: 오, 아,
1: 가봤는데,
0: 그러겠다.
1: 좀 되게 놀랐던 부분이 많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0: 네.
1: 일단은 그 시청 쪽 주차장이 평상시에 유료인 것도 좀 신기했고,
0: 네네.
1: 근데 그날 또 행사가 있다고, 제가 그 갓길 유료 주차 구간에 댔는데,
0: 네.
1: 계산을 하려고 가보니까, 6월 13일은 행사라서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
0: 오.
1: 있더라고요. 키오스크 그 주차료 계산하는 자판기에.
0: 네네.
1: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시청 앞, 지금은 익산도 신청사를 개청을 해서, 노송광장처럼 광장이 생겼어요, 시청 앞에.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청
0: 네.
1: 앞이 그냥 주차장 뷰였어요. 그래서 잔디밭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시청 앞 광경도 되게 좋았고,
0: 네.
1: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갈때 보니까 그 시청 안에 도서관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0: 전주 하면 또 도서관 유명하잖아요. 시립도서관들 많잖아요.
1: 그니까 그 유명한데 시청 안그 건물에 그렇게 도서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0: 너무
1: 좋더라고요.
0: 인상적이었어요?
1: 네네. 그리고 주말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개방이 되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또 진짜 새로운
0: 책을
1: 광경이었어요.
0: 좋아하는 도시 전주.
1: 그러니까요.
0: 익산은 저기 다르잖아요.
1: 9월에 또 전주에서 독서대전도 또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익산도 신청사가 생기면서 시민들한테 개방된 그 시민의 서재가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익산도 책을 사랑하는 도시로 또 따라가 봐야죠, 또.
0: 신청사가 생겼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고 싶다.
1: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거기
1: 앞에.
0: 앞에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 행사해도 되고.
1: 그럼요, 좋죠.
0: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말이 전주지 전북 넓게는 그렇잖아요.
1: 그럼요, 남원 방송도 있고, 익산 방송도 있고, 이렇다
0: 네.
1: 보니까, 예, 지자체에서 저희 많이 초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어디라도
1: 그럼요, 어디라도
0: 달려가겠습니다.
1: 달려갑니다.
0: 도와주십시오.
1: 네.
0: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야죠. 두
1: 네.
0: 번째 사연이죠.
1: 네.
0: 이거 어린이가 적은 것 같아요.
1: 아,
0: 가족
1: 네.
0: 탐정단 3등 기념으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린이 탐정단 고다은 팀. 맞죠?
1: 네네.
0: 다은님과 이름이 같네?
1: 네, 이름이 똑같네요.
0: 가족 탐정단이라고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들이 여러 군데 해놨잖아요. 그 온가족 시민장터.
1: 네네.
0: 그러니까 메인 부스 측에서 여러 부스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보게끔 하려고 미션 같은 걸 줬나 봐.
1: 뭐,
0: 가족
1: 우리
0: 탐정.
1: 관광지 가면 스탬프 투어 이런
0: 그런
1: 것처럼.
0: 걸. 그 참여한 부스들 다 한번 구경할 수 있게끔 아마 그 행사를 이제 가족 탐정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등. 3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1: 선물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친구, 그쵸?
0: 1, 2, 3. 3등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셨나?
1: 그럼요.
0: 아, 그래서 신청해주신 곡이 Count Love. 맞네?
1: 네, 보이
0: Boy
1: 넥스트
0: Next Door.
1: 투어의
0: 제가 요즘
1: 노래네요.
0: 노래를 잘 몰라서. Boy Next Door라 하면 최근에 아이돌인가요?
1: 네, 요즘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Boy Next Door의 Count Lov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좋은 곡 소개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런 노래도 자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 방송을 많이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즘 인기 있는 노래들 잘 섭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음악도 편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이 저희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게 해준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전주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뿐만이 아니고 그 방송국을 또잘 운영하려면 사무, 실무 보시는 또 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스태프분들.
1: 사무국이
0: 네,
1: 필요하죠.
0: 세 분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열심히
0: 한
1: 또,
0: 분은 본부장님
1: 네, 본부장님,
0: 계시고,
1: 네,
0: 그다음에
1: 민주쌤 계시고,
0: 민주님 계시고,
1: 네,
0: 허팀장님
1: 맞아요.
0: 계시고,
1: 세
0: 저희
1: 분
0: 온 가족
1: 계시죠.
0: 시민장터에서도 허팀장님이 장비 배송부터
1: 더운 날, 너무,
0: 설치까지
1: 네.
0: 하시면서 너무 날씨 더웠는데,
1: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너무
0: 맞아요.
1: 고생하셔서.
0: 점심을 못 드셨던가 했을걸요?
1: 네, 너무,
0: 더위 드셔서?
1: 네, 감사했어요, 진짜로. 네.
0: 더운 날.
1: 네. 우리 제작자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작자분들이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또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발벗고, 네, 도와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시민 제작자의 뒤에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시민 제작자가 하고 싶은 대로
1: 네, 열심히 할
0: 이렇게
1: 수 있다.
0: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벤트는 꼭 넣고 싶어서. 네, 그렇죠?
1: 아이, 그럼요. 또 감사해. 또 땡스투라는 거는 들어가면 좋죠.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부탁드립니다.
1: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제보다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향해. 아,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주셨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사연 주셨고, 익명의 사연이었습니다.
0: 네, 신청곡이 조이의 안녕.
1: 네.
0: 저 이거 들어보니까 아는 노래더라고요.
1: 네, 원래
0: 근데
1: 박혜경 씨의
0: 박혜경이 원곡이잖아요. 그
1: 맞아요. 맞아요.
0: 리메이크한 여가수
1: 네.
0: 조이의 안녕. 바로 노래 듣고 올 거예요. 좀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떻게 하지?
1: 두곡 이어서 듣고 와도 되지
0: 두
1: 않을까요?
0: 곡이요?
1: 네.
0: 이 곡과 그럼 어떤 곡 들을까요?
1: 다음 사연이랑
0: 다음
1: 같이
0: 사연.
1: 해서 들어도 좋을
0: 아,
1: 것
0: 네 번째
1: 같아요.
0: 사연.
1: 네.
0: 익산에서 온.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 오는 재미모라 팀입니다. 다은님 쪽 팀인가 봐요.
1: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이광조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 저도 이 노래 알아요.
1: 아, 네.
0: 명곡이고 오래된 곡.
1: 맞아요.
0: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즐거우세요, 사원님?
1: 그날은 즐거워서 이게 아마 신청곡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0: 그 분위기, 흥에
1: 네.
0: 취해서.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공연도 했었었잖아요.
1: 맞아요.
0: 메인 부스에서 준비한,
1: 악기 공연도 있었고,
0: 바이올린도 하고, 난타, 북 같은 것도 하고,
1: 댄스.
0: 댄스도 있었던 거예요?
1: 네네.
0: 있었다,
1: 아이들
0: 맞아.
1: 댄스도 있었어요.
0: 댄스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물거품이라고, 아니 물거품이란다 그러죠?
1: 버블쇼. 네,
0: 버블쇼,
1: 비눗방울쇼.
0: 물거품이래. 맞아, 비눗방울쇼 하시는 분도
1: 네네.
0: 와가지고 계속 재밌었던 것 같아.
1: 맞아요.
0: 아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웠던 것 같아.
1: 아이들 행사 가보면 그 비눗방울쇼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진짜.
0: 탑이에요 지금.
1: 네, 근데 아이들은 비눗방울 만날 때마다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1: 보면은.
0: 저희들이 봐도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가서
1: 맞아요.
0: 만지고 싶고 막 한데, 막상 가지, 할 수는 없지만,
1: 네네.
0: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1: 하늘에 막 비눗방울이 잔뜩 있으면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0: 빛의 그 비눗방울 통과할 때또 색깔이 다양하게
1: 맞아요.
0: 변하잖아요. 그것도
1: 무지개색.
0: 참 예쁘더라고.
1: 맞아요.
0: 그런 공연이 있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1: 네.
0: 네, 그러면 신청해주신 곡두곡 연이어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조이의 안녕, 그리고 이광조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광조님 알까 모르겠네.
1: 저도 그 가수분을 알진 못하고 이 노래 한 곡만 알아요.
0: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1: 네네. 저는 이 곡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는데
0: 네.
1: 딱 듣자마자 약간 디즈니 인어공주처럼

0: 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1: 네. 네. 자, 다섯 번째 자 사연.
0: 네. 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귀여운 수달 캐릭터와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문화살롱 부스를 방문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수달 스티커도 선물로 드린답니다. 올여름 더위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날려버리시게요 하시면서 네.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쿨의 해변의 여인 꼭 여름 되면은 여러 번 듣게 되는 노래.
0: 네, 어. 아무래도 그 노래 자체에 막 파도 소리가 네. 들리고
1: 곡을 만들려면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저작료 그죠?
0: 계절마다 항상 나오는
1: 그러니까
0: 노래들.
1: 그러니까 음원료. 이야, 맞아요. 작곡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봐야겠네요.
0: 뭐 우리 벚꽃 엔딩처럼.
1: 그렇죠. 네. 봄 되면.
0: 네, 계절마다 나오는 노래.
1: 맞아요. 문화살롱. 전주 귀여운 캐릭터 수달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연 보고. 전주의 캐릭터가 뭐였지? 대표 캐릭터 있잖아요. 검색해봤더니 공공 캐릭터가 11개가 넘는다네.
0: 오, 많구나.
1: 근데 딱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뭐 많은 시민분들은 전주의 캐릭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전주 캐릭터면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0: 저도 그런 것 같긴
1: 먹는
0: 하네요.
1: 빵 그거 하나는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뭐 캐릭터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네네. 공공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네네. 익산에는 유명한 공공 캐릭터 있다면서요.
0: 맞아요. 익산에는 마룡이라는
1: 마룡이
0: 네,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 연못에서 태어난 용, 그런 용인데, 그, 저희가 서동, 네. 네, 선화공주, 백제, 무왕,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 히스토리와 연계해서, 마룡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는데, 익산은 아마 캐릭터 하면은 마룡이를 시민들이라면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이 캐릭터가 귀엽기도 하고, 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캐릭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 캐릭터 이런 대전에서 대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성공한 케이스구나.
0: 네, 맞아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이 캐릭터가 아마 2021년 후반쯤에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익산역에 가보시면 우뚝 서 있어요.
1: 떡하니 잘 잡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크게 마룡이. 있고 어떤 축제, 익산에서 하는 축제 같은데 빠지지 않고 이 마룡이 굿즈, 인형 같은 거 네. 키링 인형 판매하는 부스가 항상 들어오는데 성황리에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1: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0: 네.
1: 성공했다.
0: 진짜 인기가 많아요.
1: 마룡이. 이름도 기억하기 쉽잖아요. 마룡이.
0: 네네네. 뭐 약간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익산에 오면 고구마 만날 수 있단 마룡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엽게
1: 아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다양성을 말하다 이렇게 같이
0: 네네
1: 아.
0: 네 축제 기대된단 마룡 이런 식으로
1: 오호.
0: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이미 히트하고 있는 상품이네.
0: 네, 그래서 이 마룡이 최근에 이 마룡이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이 또 하나 등장을 했어요.
1: 오호.
0: 그래서 네 열심히 또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1: 이야 좋겠다. 전주천에 수달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전주천
0: 그렇구나.
1: 캐릭터로 만든 것 같아. 근데 또 맛돌이랑 멋돌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그런 거 있잖아.
0: 네,
1: 그러니까
0: 유명하죠.
1: 맛돌이 캐릭터도 있고 뭐 한옥마을의 멋, 또 전주의 멋 그래서 멋순이? 맛돌이 멋순이였던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합치면 11개가 넘는데요. 공공 캐릭터가.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전주천도 좀 거닐고 한옥마을도 좀 거닐고
0: 그러니까.
1: 비빔밥도 먹고 이 맞아요. 하나의 캐릭터로 좀 여러 가지 전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을 좀 홍보하면 되잖아.
0: 진주도 수달 캐릭터 하모가 있잖아요.
1: 하모.
0: 그 하모도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타
1: 네.
0: 지자체 시민분들도 막 그 굿즈를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전주도 뭔가 캐릭터가 하나가
1: 네.
0: 좋은 캐릭터가 하나
1: 대표적인
0: 네,
1: 거
0: 네, 대표 캐릭터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뭐 새로운 저기 이제 시장님도 네, 시정이 돌입하셨으니 생각이 있으시겠죠.
0: 네, 기대합니다.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 여섯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연, 전가요?
0: 네.
1: 여섯 번째 사연이 곡 두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0: 오, 그러네.
1: 이건 우선 들어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0: 네.
1: 편집
0: 네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네요.
1: 자,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 오

0: 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오봄부스 알록달록 색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 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K윌의 말해 뭐해 그 다음에 SG 워너비의 라라라 두 곡 신청해 주셨네요.
1: 네네.
0: 그리고 밑에 하하호호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말해 뭐해 아 이거구나.
1: 네네.
0: 그 다음에 SG 워너비 라라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1: 그 가사를 또 적어주셨네요.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아이고. 이거 적어주셨네요.
0: 저 이분 인터뷰한 거 기억나요?
1: 그래요.
0: 저 그날 제가 그 핸드폰에 마이크 끼워가지고
1: 맞아요.
0: 인터뷰 녹음 따로 다녔었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납니다. 센터장님 여성분이셨는데
1: 그렇구나.
0: 그 어떤 일로 참가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것저것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아마 신청해 주신 곡일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무슨 뭐 탐정단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코스 중에 하나였었어.
1: 색칠하기.
0: 또 한쪽에서는 이제 배지 만들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그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돌봄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부스더라고요.
1: 봉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0: 청소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보기 좋았어요.
1: 맞아요. 그날 다양한 체험 부스도 진짜 많았어요.
0: 예, 맞아요.
1: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칠하기, 배지 만들기, 그리고 뭐
0: 키링도 있었고,
1: 네, 키링 보드 게임 체험, 네. 다양한 체험이 있었는데
0: 또 옷도 판매하는 저기 부스도 있었고,
1: 맞아요.
0: 아이스크림 판매,
1: 맞아요.
0: 더우니까,
1: 네, 담비죠, 담비.
0: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곡 듣고 돌아올까요?
1: 네, 쿨의 해변의 여인 빼놓지 말아주세요.
0: 쿨의 해변의 여인? 저희 안 들었나요, 혹시?
1: 예, 네, 안 들었답니다.
0: 아,
1: 빼먹지 마세요,
0: 지금
1: 선생님.
0: 다섯 번째 지금 사연을 말씀하신 거죠?
1: 와, 그럼요.
0: 그리고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사연을 소개한 거죠?
1: 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1: 네네.
0: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차근차근.
0: 네. 네.

0: 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다은님과 좀 회의를 해서 하나의 사연에 하나의 신청곡만 좀 보내드리기로, 그게
1: 네네.
0: 공평하다는 생각에,
1: 네, 시간 관계상
0: 양해해 주시길
1: 그랬습니다.
0: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희노애락이 7월에 방송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1: 7월 방송됩니다.
0: 6월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온가족 시민장터에서 그 달의 조각팀과
1: 맞아요.
0: 녹음했던
1: 맞아요.
0: 월하랑, 그다음에 호랑님과 현장에서
1: 맞아요.
0: 녹음했던 희노애락이 지금 방송이 6월 달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의 조각
0: 네.
1: 그 오디오 드라마도 진짜 재밌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네.
0: 참 기발하신 분들이고
1: 네네.
0: 바쁘신 와중에도 또 현장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또 환경이
1: 맞아요.
0: 좋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외에서 저희가 또 메인 부스가 아니었는데 또 소음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1: 맞아요.
0: 불구하고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녹음해 주신다고 흔쾌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 맞아요.
0: 녹음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좀안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은님이 그 응급 처치하듯이
1: 네.
0: 훌륭하게 살려내가지고 지금
1: 맞습니다.
0: 좋은 오디오로 방송이
1: 네네.
0: 나가고 있답니다. 이 점을 좀
1: 네네.
0: 알려드리고 싶어서.
1: 저 편집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 AI로 편집하는 기술이
0: 예.
1: 정말
0: 아,
1: 발전했구나.
0: AI의 힘이었어요?
1: 네, AI의
0: 오.
1: 처방전에 따라서 편집을 했는데,
0: 네.
1: 정말 똑똑하게 주변 소음은 죽이고, 사람 목소리는 키워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얘가.
0: 저희가 웬만하면 그 AI의 힘을 안 빌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 나가는데,
1: 그쵸, 거의
0: 그때
1: 평소에는.
0: 현장이 너무 소음이 많았고, 또 녹음
1: 맞아요.
0: 과정에 너무 출연자분들 소리가 작게 잡히는 바람에
1: 네네,
0: 걱정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걸 AI가 참잘 도와줘서
1: 다행이에요, 진짜로.
0: 다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살려내
1: 네네.
0: 주셔서.
1: 네네. 사실은 편집이 잘 될지 정말 원 파일을 듣고 좀 놀랬는데, 다행히,
0: 전혀 티가 안
1: 네.
0: 나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1: 잘 방송된 것 같습니다.
0: 네. 참, 현장에서 방송하다 보면 이런 참 에피소드가 많다니까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저희 끝마치고 나서 참 지쳤잖아요. 더운 날이었고, 나름 또 홍보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또 녹음도 하면서 지쳤는데, 뒤풀이를 또 저희가 영화의 거리에서 가장 맛있는 박사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했지
1: 네,
0: 않았겠습니까?
1: 맛집입니다, 맛집.
0: 뭐 저기 영화의 거리 박사님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1: 네네,
0: 거기에 또
1: 냉산 맛집.
0: 시민 제작자분이 계셔가지고
1: 네네.
0: 또 저희 함께 하면서 뒤풀이 하면서 오늘 하루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1: 저는 그 시간이 좋아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걸 먹기
1: 네,
0: 위해서
1: 그럼요.
0: 열심히 일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1: 그럼요.
0: 있다.
1: 예.
0: 이렇게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정말 함께하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많은데, 참 업종도 다양하시고 직업들도 다양하셔가지고 여러모로 참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그렇죠?
1: 귀동냥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작자 모임도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사연 남았나요?
1: 네.
0: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늦은 나이에 코르티스라는 그룹에 입덕을 했습니다. 저는 코르티스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이브 주식까지 샀습니다.
0: 오.
1: 네, 이것이 나의 덕질이다! 이렇게 아주 결연하게 써주셨네요. 네, 이자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노래를 신청해
0: 아,
1: 주셨습니다.
0: 이 그룹도 지금 아이돌?
1: 네, 굉장히 요즘 핫하고 인기가 있는
0: 네. 안
1: 아이돌입니다.
0: 들으면 안 되는.
1: 네, 그럼요. 빠질 수 없는 인기 있는.
0: 네. 네, 알겠습니다. 팬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1: 네.
0: 얼른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시민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금방 돼 버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부는 나중에 한번 다은님과 또 기회가 되면
1: 네, 특집
0: 특집
1: 방송으로, 네.
0: 방송으로 좀 다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1: 네.
0: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 전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있다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자주 참가해서 공동체 라디오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디오는 결국 많은 청취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방송 매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0: 많이 도와주십시오.
1: 네.
0: 네.
1: 많이 불러주세요.
0: 네. 저 이제 신청곡 하나 남았죠, 사연?
1: 네.
0: 네.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희노애락.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 됐습니다.
1: 네.
0: 매월 함께하고, 뭐, 매월 1회입니다만, 또 금방금방 찾아오고, 또 익산에서 또먼 걸음 해주시는 또 다은님이 또늘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또 지은쌤께서도 또 우리 935를 알리기 위해서 또 아주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셔가지고,
0: 네.
1: 예, 저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1: 네.
0: 우선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고 이제 클로징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1: 네, 여덟 번째 사연은요. 네, 날씨가 더웠었는데, 조금 시원해졌기 때문에 청량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알파 드라이브 원의 프릭 알람이라는 노래 주셨고요. 오, 마지막 사연이 또 있어요, 선생님.
0: 예.
1: 네, 신청곡은 없었지만 모두 다 행복해져라 라고 하시면서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산춤에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전주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또 좋은 사연을 주셨네요.
0: 아, 이게 아마 동산숲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게 학교? 동산숲 마을학교. 그 작은 도서관과 함께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동산숲. 어,
0: 예.
1: 네네.
0: 네. 신청곡은 없습니다만 좋은
1: 네네.
0: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 신청곡도 어려운 저거네요.
1: 네.
0: 알파 드라이브원의 프릭 알람?
1: 네네.
0: 이것도 유명한.
1: 어, 네. 유명한
0: 아,
1: 아이돌입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네.
0: 아, 너무 요즘 저기 아이돌을 제가 몰라서 공부 좀
1: 이번
0: 해야겠네요.
1: 기회에,
0: 네,
1: 네.
0: 공부 좀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였죠?
1: 네,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은 전주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주파수는 FM 93.5MHz. 공동체라디오 앱과 유튜브로도 저희와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진짜 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1: 다 했습니다.
0: 다 했습니까?
1: 네,
0: 정말?
1: 다, 이제 다음에, 다음 희로애락에서 또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껴놔야죠,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1: 재밌는 하루
0: 보내세요!
1: 보내세요.
2: It's like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7월 어느 벌써 마지막 월요일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빠를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재밌게 놀 걸 그랬습니다. 더위피해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0: 네, 정국의 세븐으로 오늘은 논자 문을 열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7월달 마지막 월요일. 말이 좀 길죠. 저희 지금 오늘은 논자 게스트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에서 어반 스케치를 강연을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한 번씩 해서 아마 8월달까지 지금 뭐 어차피 7월 말이 8월 달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겠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안녕하세요. 평화동에서 온 새아이의 엄마 강대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새아이의 엄마라는데 믿기지 않아요?
1: 저 애국자입니다.
0: 우선 저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제즈입니다. 모르시나요?

0: 네, 저 재즈 모르시나요? 아, 그러니까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아, 지금 제가 이제 어반 스케치를 배우시는 분의 첫 스타트를 또 용감하게 끊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마침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따로 그리고 싶었던 이유가 계신지.
1: 20대 때 시집을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케치 비슷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 그려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간 하고 말리라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20대면은 뭐 얼마 전이죠?
1: 얼마 안 됐어요.
0: 지금 아까 저기 주신 20이신가요?
1: 네,
0: 예, 좀
1: 맞아요.
0: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집. 여기 지금 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말씀하시는
1: 아,
0: 거죠?
1: 네.
0: 펜 하나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흔히 말하는 끄적거린다는 느낌으로는데도 느낌이 너무 좋은
1: 네.
0: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1: 네, 맞아요.
0: 제대로 오셨네요.
1: 열심히.
0: 예, 그러시군. 그림을 이제 그리신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를 오신 게 그림을 뭐 어떻게 알고 신청하신 건가요?
1: 그 어반 스케치란 말은 들어봤었고요. 저랑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주셨죠?
0: 그렇군요.
1: 네.
0: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출발로 해서 그 오랜 기다림 동안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신 예를 들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데이식스입니다. 해피.

0: 네, 데이식스 해피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제 하고 싶으면은 어디 이제 뭐랄까 무엇을 그렇게 그리고 싶은지는 아까 뭐 시집을 통해서 느꼈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장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곳이라든지 것이라든지.
1: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내서 저는 골목길 투어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골목길의 풍경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린다? 꿈입니다.
0: 좀 그 꿈에 이제 한 발을 내딛으신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반 스케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반 스케치니까. 뭐 골목길을 그래도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 뭔가 아늑하지 않은가요? 골목길 하면
0: 그렇죠.
1: 정감도 있고 어렸을 때 다녔던 무슨 친구 집 찾아가던 길 같은 느낌? 그래서
0: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골목길이 많이 사라져 가잖아요.
1: 그렇죠.
0: 예, 지금 아파트 복도도 없어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보는 그런 사회가 되고
1: 맞아요.
0: 아파트 휴게실에는 저기 놀이터에는 별로 추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 사라져 가는 골목길 투어 나중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자, 뭐든지 시작했습니다. 경서의 시작.

0: 네, 경서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혹자들은 경서를 축구선수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발라드 같습니다. 아, 노래 너무 잘해요.
1: 네.
0: 축구할 때하고 무슨 좀 다르긴 하지만. 아, 거기가 뭐 서기도 그렇고 그 발라드림이라는 팀이죠. 저만 아는 것 같아서 지금
1: 제가
0: 말해놓고
1: 잘.
0: 멀쩡합니다. 지금 저에게 어반스키 제하면서 골목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주도 우선 뭐 전주의 골목길도 있지만 꼭그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1: 일단 골목길은 제가 정읍에서 태어났거든요.
0: 아, 정읍.
1: 정읍에 가면 시골집 같은 곳들이 있어요. 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동네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20살 때 살던 곳, 잠깐 살던 곳. 그 골목길은 조금 더 추억이 있죠.
0: 정읍 딱 특정 지어서
1: 아,
0: 그렇네요.
1: 좀 촌스럽다.
0: 아유, 촌스럽다니 무슨 말씀을? 정읍 분들 화나십니다. 정읍에 출신들 얼마나 훌륭한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구나. 박근영 씨도 정읍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 아, 저잘 몰라요.
0: 아, 네네, 탤런트 박근영, 현숙 씨, 정읍이 고향인 줄 모르시면.
1: 현숙 씨는 김재입니다.
0: 아, 김재군요. 김재나 정읍이나 잘 나보겠지.
1: 맞아요.
0: 노래 한곡 다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여행.

0: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계에서 음악을 그만 들으라고 그렇게 나. 죄송합니다. 저기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러네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1: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0: 제가 저기 노래하면서 중간에 그 말했거든요. 그림을 정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신지하고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하시라고. 그래서 노래를 두 곡이나 들었는데 중간에 끊겼네요. 네, 칵테일 사랑한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저기 어쨌든 그림을 꾸준히 그리신다면은 네.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계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일단 도전을 했으니까 뭐랄까 제 개인 책처럼 화첩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혹은 신랑한테, 남편한테 나는 도전을 했고 결과가 나왔네 하면서 뭔가 항상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엄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다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림을 열심히 자주 길게 그려서 조금 더 나이 먹고 더 나이 먹고 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0: 아, 그게 정말 큰 결정이고 큰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부모로서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사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중요하지만 개인 인간이 인간으로서 개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 그것은 자기의 그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을 낸다는 거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0: 화첩 기행.
1: 제목 맞아요.
0: 그 지금 TV 프로도 있고.
1: 네네.
0: 남원에 가면은 네, 김성종 작가님이 화첩 기행. 네. 그 뭐 조금 바꿔서 뭐로 한번 바꾸시죠. 골목길 기행. 아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93.5MHz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고요. 노트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한 번씩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천천히 말을 하는 뜻인지 알고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엑소 K 마마 듣고 왔습니다. 이제 덕호는 우리 저 그림 이야기는 그만하고 신청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 마마를 가져오셨네요. 이 노래는 사실 코미디 프로에서 결정의 순간에 나오는 자 눌러주세요. 엑소 K의 마마를 가져오신 이유가 따로 계신가요?
1: 금방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뮤지컬 한 편을 본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0: 그렇죠.
1: 뮤지컬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뭐랄까,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핸드폰 벨소리를 바꿔놨거든요. 중학생 딸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마마를 벨소리로 했다. 계속 이 음이 귀에서 맴돌아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뮤지컬처럼. 뮤지컬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0: 음악을 좋아하시는 폭이 좀 넓으신 것 같네요. 웅장하고 좀 듣기 참 아주 좋아요.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SG워너비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또 신청하셨는데 와,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1: 큰 애하고 막내하고 9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막내가 굉장히 막내라서 그런지 젖살이 중학교 때까지 빠지질 않았어요.
0: 아, 어담 더더.
1: 배도 약간 나와 있고, 그때 이제 큰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귀여운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5월에 같이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 노래를 신청한 건 아니고, 사진을 찍고 그쪽에서 편집을 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 바탕 음악이 가족 사진인데 지금도 한 번씩 가족끼리 그걸 보거든요. 화면을 같이 영상을. 근데 그 음악이 나오면 식구들이 다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막내가 두달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0: 아, 그러면 울만하네. 눈물 나올 만해요.
1: 그 귀여운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은 조금 남자다워졌는데 그 음악은 지금도 가족 전체가 다섯 명 전부 그 음악을 들으면 눈시울이 다 붉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0: 가족들이 사랑이 넘치시나 봅니다.
1: 그런가
0: 따라서 뭐 젖살은
1: 봐요. 빠졌어요.
0: 사회 반납하고 이제 남자 같아요.
1: 남자가 되었어요.
0: 네, 김준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진호 가족사진 듣고 왔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 이
1: 맞아요.
0: 노래도 하나 같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거울 자주 보시나요?
1: 아니요, 자주 안 봐요.
0: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데 요즘 거울을 자주 봐요.
1: 혹시 웃는 연습 하시려고?
0: 아니요. 아침에 비몽사몽일 때제 얼굴 보면 깜짝 놀라요. 누구야? 그래서 저는 꼭 거울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가 명쾌해집니다. 다음 노래로 이제 노이킴의 북두칠성 그리고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두 곡. 그리고 다음 노래까지 다섯 곡 이제 신청하셨는데 노이킴의 북두칠성 그리고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들을 예정인데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가 따로 계신지.
1: 그 북두칠성이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좀 답답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럴 때 산을 자주 가거든요. 혼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그러면 정말 가사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날은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좀 가파른 길이었는데 그 북두칠성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나는 답답한데 이 가사가 뭔가 위로해 주는 느낌?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뒤로 조금 자주 들었어요.
0: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위로가 된 노래.
1: 네. 가사가 너무 저를 위한 노래. 아마 저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0: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아,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이제 김필의 그때 그 아이는
1: 이 노래는 김필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뭔가 목소리가 낙엽 같은 목소리거든요. 끝부분이 약간 낙엽이 살짝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음이 있어요. 이 노래는 딸하고 같이 자주 듣던 노래예요.
0: 이태원 클라스였죠? 그때 나왔던
1: 네.
0: 노래. 밤에 낙엽 떨어지는 목소리 이런 거.
1: 맞아요. 정말
0: 간판에
1: 낙엽이
0: 보니까 노이킴이나 김필이나 목소리 고막 남친들이네요.
1: 그렇죠.
0: 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

0: 로이 김, 북도 칠성, 김필. 그때 그 아인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들이 너무 가슴에 팍팍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뤘냐고 물어보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그 아이인에서 보면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1: 저는 지금까지는 이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좀 행복하다고나 할까?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럼 행복하면 이룬 거 아닌가?
0: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1: 모르는데. 맞아.
0: 그럼요. 어떡해? 제가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저 가장 그 중에 뭐 참고 견디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는데 저는 그 말 반대예요.
1: 인내가 쓰면 열매도 써요.
0: 맞아요. 밭이 없어.
1: 맞아요.
0: 하고 지금 달면 그 꽃 잘하시지만 꽃향기 좋은 애들이 향기 열매 향도 좋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반 스케치를 통해서 이 순간에 같이 오셨고 신청곡들을 좀 보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그날들을 가져오셨나요?
1: 네.
0: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따로?
1: 이제 이 노래도 처음 들은 건 제가 선운사 갔다가 계곡 내려오는 길에 옆에 녹차밭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 노래 가사를 처음 듣고 그 뒤로도 이제 자주 듣긴 했는데 뭔가 떠난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옆에 없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노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만 남을 때
1: 나도 없어지는 순간도 오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저기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1: 네. 새로운 경험인데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0: 네, 감사합니다. 효사동에 사시는 그냥 새 아이 엄마라고 말씀만 하시라 했는데 강대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하시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나 너트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오늘은 놀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신청곡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월요일 7월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놀자 마지막 곡 그날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이는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 어느 장수의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금척으로 장차 사만의 강토를 다려보아라!

저는가 발길은 뭐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연인이 몸 금방 가져가고 두기는 남겼는가 두 봉을 이루고 하늘로 솟아있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여보세요? 어디야?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택시비 줄게. 그 천호동 그... 간다고? 심심해서 그래. It's go time.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나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돈 주고

저의 튀김침이 말하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식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돈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Yeah. 가끔은 쉽게 발을 빼 분명히 꿈씩 밝게 신발을 사는 사람이 있어 yeah. 취소감을 가능해 많은 사람들한테 네 말은 세상 비슷한 걸 테니까 참아 yeah. 아무 답이 없대 no. Yeah. 남겨지긴 싫고 떠나는 것도 두려워 사람은 잘만 왔다가 떠나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안 좋은 결정했대 난 돈은 그럴 때 쓰려고 버는 건데 난 지켜야만 하는 게 너의 자존심인데 얘 다 지키면서 살 수만

걸.

만남 문자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남겨놨던 가벼운 만남들 내 가벼운 발자국 너가 따라잡을 때는 나는 기분이 좋지만 조금 무섭기도 해 맨날 뭐해 라고 물어봐도 새로운 넌 답은 난 내 생활에 넌 해로워 답은 정해졌지만 결과는 보기 싫어 문제들을 넘겨 그냥 가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볼거리, 놀거리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뒹굴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도 많은데요.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우리 심신의 건강,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놀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심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65일 요가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혁신동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유미라라 합니다.
0: 네, 혁신동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또 원장님이기도 하시죠?
1: 네.
0: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협회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전주시 협회에 속하는데 요가인들이 모여서 요가를 활성화시키면서 요가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전주시
1: 전주시 협회, 요가협회.
0: 전주시 요가협회 부회장님.
1: 네.
0: 부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1: 네, 그렇죠.
0: 네.
1: 네.
0: 그만큼 경력이 있고
1: 네.
0: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부회장님 맡고 계시잖아요.
1: 아,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0: 네.
1: 네.
0: 아유, 아주 겸손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유미라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365일 요가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으로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아주 적절합니다. 진짜 365일 요가를 가르치면서 요가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364일도 아니고, 363일도 아니고, 365일입니까?
1: 네.
0: 1년 내내?
1: 네.
0: 머릿속에서 그 요가가 떠나지 않습니까?
1: 아, 떠나기가 힘들죠. 매일
0: 아,
1: 부딪히는 일이고 또
0: 오.
1: 매일 또 요가를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0: 네네.
1: 네.
0: 예, 뭔가 전문가의 또 향이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1: 네,
0: 원장님?
1: 네, 처음입니다.
0: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쾌적하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다행입니다. 에어컨 좀 온도는 적정한가요? 혹시 추우시면?
1: 네, 말씀 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전주인 맞습니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42년째 된것 같아요.
0: 42년째?
1: 네, 이제 서울에 2년 머무른 거 빼고는 그럼
0: 네.
1: 40년째겠네요.
0: 아, 42년째 전주.
1: 네.
0: 많은 또 전주의 변화를 봐 오셨겠네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 전주에 오시기 때부터도 요가를 이미 하고 계셨던.
1: 그건 아니에요. 그때 제 나이가
0: 네.
1: 있으니 그때는 이제 요가라는 게 활성화되지 않고 거의 몰랐었죠.
0: 아.
1: 이 요가가 발전하기에는
0: 예.
1: 굉장히 짧아요.
0: 아, 그럼 전주에 오고 나셔서 그 후에 이제 요가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1: 네,
0: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제 살면서는 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직업상 2년 동안 머물면서 일단 서울에 있다가 또 집이 전주다 보니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 몰랐는데 오면서 일단 전주역 내리고 택시 탈때 서울 택시와 전주 택시가 똑같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0: 아,
1: 예.
0: 기사분들에 대하는 것도 아니면 분위기가
1: 분위기, 여유로움.
0: 여유로움.
1: 예. 이 안정감이랄까?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전주가 그래도 내가 살던 고향이어서 그런지, 아, 여유롭고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0: 서울에 2년 동안 계셨던 건 요가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신 거죠?
1: 네네.
0: 오, 그럼 저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을 배웠습니다.
0: 무용?
1: 미용,
0: 아,
1: 미용.
0: 미용? 예.
1: 네, 미용을 배우면서 이제 서울에 기회가 있어서
0: 네.
1: 서울로도 가게 됐지요.
0: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1: 네.
0: 서울로 가면 이제 미용 쪽에 뭐 인구도 많고
1: 네.
0: 일하기도 좀 여기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1: 네.
0: 아, 저는 처음부터 요가 한 길이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어. 다른 쪽 일을 처음 이제 그쪽 일 먼저 하시고
1: 네.
0: 그리고는 이제 요가로 이제 뭐 전업이라고 합니까?
1: 네.
0: 그렇게 하신 거군요.
1: 네.
0: 어,
1: 서울에서 못 느꼈던 여유로움이 전주에서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주는 내 고향이구나 하는 네. 더 확신이 들었죠.
0: 아, 네. 그럼 지금도 가끔 서울 올라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1: 서울 요가하면서 한 4년 동안
0: 네.
1: 토요일, 일요일 워크숍 때문에 서울을 매번 갔었죠.
0: 아, 서울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니까?
1: 어, 이제 워크숍 또 배워야 되고 하니까.
0: 네네.
1: 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니
0: 아.
1: 또 색다른 요가도 필요하고.
0: 네네.
1: 많이 배웠죠. 많이.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21일 유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오대산 화엄선 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와 함께 개최한 요가 페스티벌은 아크로요가 퍼포먼스, 파워 바냐사 플로우, 하타 요가 등이 펼쳐졌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현대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최상으로 만드는 방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정사는 올해 자연치유요가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통합 명상을 구현해 오대산의 힐링 치유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유미란님은 전주 시민이자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요가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유미란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1: 네, 어렵진 않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1: 아니죠.
0: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가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인으로 나가셨을 때는 이제 미용인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요가 강사이자 요가 원장이단 말입니다.
1: 네.
0: 어떻게 요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1: 그때 초부터 미용을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몰랐었죠, 그때는. 근데 30대 아이를 키우고 둘을 키우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졌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0: 그러면서 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1: 요가를 아이를 키우고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힘든 시기였는데 친구가 요가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이 생겨서 그때 호기심으로 찾아간 게 요가원이었습니다.
0: 지인분의 소개로.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뭐 요가를 할지 뭐 요즘 뭐 피트니스도 많이 하는데 이거 좋다더라 하면은 이제 한번 또 같이 나가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인분의 소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윤미라 원장님 적성에 맞으니까 이걸 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으면 뭐.
1: 그렇죠. 일단 몸도 많이 불편하고 아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하는 아이고, 생각도 아이고, 아이고. 들었을 때였었어요.
0: 아이고 일하시니라 또 육아
1: 네.
0: 그런 것 겹쳐가지고
1: 네.
0: 아 그런 분들 우리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머니 세대들 직장 일을 하면서
1: 네.
0: 또 가사일까지 하는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요가를 만나셨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미로 요가하는 것과 직업으로서 또 요가하는 건 다를 텐데
1: 네.
0: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이어질 만큼 뭔가 확신, 뭔가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1: 그렇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지요. 요가를 하면서 내가 몸이 많이 틀어지고 많이 불균형이 됐다는 것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오.
1: 왜냐하면 직업상 무거운 걸 들고 또 한쪽 다리 체중을 실어야 되는
0: 아,
1: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0: 네네.
1: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구나 하는 걸 요가하면서 깨달았죠. 취미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 직업이 아닌 취미로만 요가를?
1: 네,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른 운동. 이제 요가를 하다 보니 운동에 욕심이 생겨서 오랫동안 산악 자전거도 타보고,
0: 오.
1: 헬스도 해보고, 병행을 하면서 이제 운동에 빠져 있었죠.
0: 네.
1: 그러다 어느 순간 요가가 너무 좋아졌어요. 더 깊게 가고 싶은 생각에,
0: 네.
1: 네, 더 깊게 가려면 내가 지도자가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네. 실천했습니다.
0: 오, 아, 그럼 요가하시면서 산악자전거도 하시고 피트니스도 이제 겸하셨는데
1: 일단은 그게 취미였으니까.
0: 아, 취미였으니까.
1: 네.
0: 그런데 해보니까 요가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1: 네.
0: 욕심이 생겨서
1: 네.
0: 지도자가 돼보자 한번 강사 자격증
1: 네.
0: 그렇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1: 네.
0: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참 그 운동 요가를 운동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원장님? 뭐라고 칭해야
1: 네,
0: 되나요?
1: 네, 요가에서는 수련이라고 하는데
0: 수련.
1: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요가도 운동인 거나 마찬가지죠. 치유도 되고 운동의 목적도 되니까요.
0: 네네.
1: 네.
0: 그래서 20여 년간 취미생활로만 해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강사와 원장님으로서
1: 네.
0: 활동하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0: 네. 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가한다. 나는 요가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많이 저기 듣는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가하면 요가하시는 분들은 정적일 것 같아. 아니면 채식주의자? 라는 말씀도 들을 것 같고 요가하면 또 이제 명상과 연관되니까 아, 생각이 깊을 것 같아. 이런 좀 주변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가한다고 하셨을 때?
1: 예,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이 생활에 지쳐서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급한 성격이었고요.
0: 아.
1: 화를 힘들다 보니까
0: 네.
1: 화를 자주 내었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전 이렇게 안 뵈시는데 지금 참고 계시나요?
1: 아니요. 많이 변했죠.
0: 네,
1: 이제 제일로 빨리 알아보는 게 가족들이었어요.
0: 아.
1: 네, 엄마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네, 엄마가 옛날보다 진짜 느긋해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0: 아. 아, 원래 성격이 이제 바뀌신 거죠?
1: 네, 점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아, 뒤에서도 뭐 깊이 있게 그 나눌 주제이긴 한데, 참, 성격이 원래는 좀 급하시고.
1: 많이요.
0: 많이요?
1: 네, 많이요. 왜냐하면 일 특성상 바쁘다 보니 그 성격도.
0: 특성상.
1: 네, 따라가더라고요.
0: 아.
1: 그래.
0: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 받은 성격도 있습니다만
1: 그렇죠.
0: 직업 때문에 또 생긴 성격이 있잖아요.
1: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0: 아, 미용이 또
1: 네.
0: 시간에 또 쫓기시는 일이고
1: 네.
0: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1: 네.
0: 몸의 불균형
1: 네.
0: 여기저기 안 아플 수도 없고
1: 네.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척추가 네. 틀어졌던 거를 몰랐어요. 근데
0: 아이고 아이고.
1: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죠.
0: 저도 가끔 이제 헤어샵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미용하시는 분이 손목에다가 손목 아대라고 하나요?
1: 네.
0: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괜히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짠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직업이다 보니 네. 나름.
0: 아, 근데 그 참
1: 무거운 거 들면 아무래도 손목이 많이. 어쪽에 기울여지죠.
0: 네. 손목만 그러시겠어요? 보이지 그렇죠. 않는 여기저기 네. 좀 몸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1: 다 틀어지죠.
0: 그런 걸 좀 이제 일 끝나고 잡아주시는 취미 생활을 이제 그분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좀 몸 관리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1: 네. 많이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성격이 참 편해졌다. 자녀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면 정말, 네. 좋게 긍정적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요가를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 정도 그러면 요가 하신 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1: 저는 말했듯이 취미로 한 20년 했으니까 늦게
0: 네.
1: 요가는 요가로 지도자로는 늦게 시작한 거죠. 40대 후반부터 들어갔어요.
0: 네.
1: 예, 아. 중반 후반부터
0: 네네.
1: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이 늦었지만 열정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럼 22년 넘게 지금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요가의 정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뭐 요가에 대한 문외한들이 봤을 때, 요가라는 게 어떤 그 최고 난이도의 뭐 기술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요가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내면에 마음의 평화를 진짜 얻었을 때, 예를 들면 뭐 해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얻었을 때좀 이게 요가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요가의 정점. 실을 동작을 하면서 즐겁진 않아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듦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힘듦을 나중에는 보상이 받아요. 끝났을 때, 휴식할 때 내가 해냈다. 그런 느낌은 받아요. 받는데 이제 한때는 좋은 느낌은 절대 안 들어오죠. 포기, 진짜 매번 포기할까? 아, 그만할까? 여기서 딱 멈출까? 그런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요가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끝나고 났을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뭐든 천천히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딱 정해진 정점은 없어요.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제 호흡이 좀 깊어지죠. 오래 하다 보면 호흡 속에서 몸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정점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한계가 조금씩 넘어간다 했을 때 그때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 정점이란 게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려운 동작을 하나하나 해내갔을 때 그거야말로 그런 게 정점이다. 오. 원장님 지금도 어려운 동작 있으세요? 원장님이 하셔도?
1: 당연하죠.
0: 아, 지금도?
1: 그러면요.
0: 아.
1: 한계가 계속 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한계가 또 부딪히기도 해요.
0: 이게 한계라는 게 아예 없을 순 없다. 늘 하나의 동작을 내가 성공해도 그 다음 또 동작에 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계속 이렇게 좀 깨나가는 거? 그런 과정이니까 요가를 수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 어렵네요.
1: 어려워요.
0: 어렵네요.
1: 근데 어려운데 또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지만 내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내 몸의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0: 말씀 감사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 말씀 전해 주셔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1: 요가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저는 제일 왜잘안 되죠?
0: 어떤 게요?
1: 왜 동작이 잘안 되죠?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동작이 그 과정이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도 하고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내가 그냥 차근차근 접근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가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금 작용을 하면 몸도 따라오거든요. 마음 작용, 내 몸이 따라올 수 있는 게또 요가이기도 해요.
0: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 마음 작용에 따라 몸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려운 동작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어쨌든 이걸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면 또안 됐던 동작이 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아, 어렵네요. 예, 요가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곡이 따로 없어서 진행자가 준비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로베타의 I'm Just 듣고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가를 말하다입니다. 요가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요가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요가면 다 똑같은 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참 다양한 그 장르가 있습니다. 요가에도 요가 종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2: 네, 요가 종류는 진짜 다양합니다. 네. 이게 창시자들도 많고 마스터님들이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요가 시퀀스도 있고요. 네. 많은데 대표적인 게 또 딱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현대 요가를 빼고 옛날 고전 요가에서는 아시탕가, 하타, 이제 아시탕가에서도 비냐사라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비냐사거든요.
1: 비냐사.
2: 네. 네. 일단 비냐사 요가, 또 인요가. 인요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2: 하타 요가는 제일 처음 인도에서 파생된 요가기도 하고요. 호흡을 기본으로 호흡을 통해서 하는 요가이기도 해요. 물론 다 모든 요가는 호흡 없이는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지만
1: 네.
2: 일단 원 요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코를 통해서 마시고 코를 통해서 내쉬는 호흡을 쓰는데 아주 깊은 골반 안쪽까지 호흡이 들어갔다 아래에서 위로 코를 통해서 내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멈춘 상태에서 깊은 호흡으로 오래 유지하는 요가이기도 하고요. 내 몸의 한계와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기 좋은 시퀀스라고 아니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타 요가.
2: 네.
1: 네.
2: 그리고 이제 아시탕가 요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면서 움직임 있는 요가이기도 하고요. 근력과 인내심을 기르는데 최고의 요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오.
2: 이게 비냐사 요가도 아시탕가 거의 좀 다르긴 한데 맥락은 다르긴 한데 그 비냐사라는 플로우 안에서 요가 아사나 그 요가 동작을 아사나라고 해요.
1: 아사나.
2: 네네. 요가 동작을 함으로써 한 시간 수련만 해도요. 우리 땀 흘리는 게 그 러닝.
1: 네, 러닝.
2: 러닝을 한 3시간 정도 했을 정도의 그런 땀을 흘린다고 볼까 많이 흘려요.
1: 비냐사가요?
2: 네.
1: 와.
2: 아시탕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비냐사가 훨씬 더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와우.
2: 그리고 인요가는 근육보다는 몸 깊숙한 곳의 관절과 인대를 이완해주는 부드러운 요가입니다. 스트레칭과 명상에 가까워서 현대인들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에 아주 좋은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인요가가요?
2: 네.
1: 아, 이 외에도 참 요가 종류 많더라고요. 그랬죠?
2: 네.
1: 네. 하타 요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TV 보면은 이제 한 동작 딱 해놓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게 대부분 하타 요가인 거죠?
2: 그렇죠. 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오랫동안 머물러서 하는 동작이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자신에 맞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게.
2: 예.
1: 그리고 아시탕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순서, 그걸 시퀀스라고 합니까?
2: 네.
1: 그 정해진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어서 그 완수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네.
1: 세계 어디에나 똑같다면서요, 그
2: 네,
1: 시퀀스가.
2: 다 똑같습니다.
1: 아, 그럼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시탕가 쭉 하다가 해외 여행 갈 일 있어.
2: 네.
1: 만약 태국이나 어디 미국 갔어. 근데 요가 하고 싶네. 그럼 이제 그 요가원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 그렇죠.
1: 시퀀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2: 네.
1: 아.
2: 아시탕가의 장점이기도 해요.
1: 아, 그게 아시탕가의 장점이다.
2: 네. 네.
1: 비냐사도 지금 원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게 비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네, 이제 비냐사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1: 아.
2: 힘있는 빈화사를 할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는 빈화사를 할수 있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1: 강사님의 색깔에 따라
2: 네.
1: 아시탄과 같이 이제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2: 네.
1: 이제 원장님이 이런 시퀀스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2: 네.
1: 아 이걸 지금 원장님이 유미라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혁신동에서.
2: 네.
1: 오, 3시간 런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1시간 빈야사를 하면
2: 네.
1: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들
2: 네.
1: 것 같은데.
2: 그렇죠. 이제 이 사람마다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또 클래스 안에서 하는 거라서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본인이 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게 또 올라와도 되는 겁니다.
1: 그 수강생분들의 이제 그 레벨에 맞춰서
2: 네.
1: 이제 수업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 네.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식 요가라고 해야 되나? 인요가
2: 네.
1: 이런 것도 뭐 도구 사용해서 뭐 이렇게 관절 경락도 풀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인요가가.
2: 그러기도 하고요.
1: 네.
2: 네. 네. 아헹가 요가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또 요가는 또 따로
1: 아,
2: 있고요.
1: 따로 또
2: 예.
1: 있고요.
2: 인 요가도 선생님에 따라서 또 진행 방법이 또 다르기도 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1: 인요가는 어쨌든 현대식
2: 네.
1: 요가이신 거죠. 전통적인 게 아니라.
2: 네. 네.
1: 네. 참,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가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은 키즈 요가, 뭐또 실버 요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2: 네.
1: 전통적인 요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뭐 요가 장르가 아니라 좀 맞춤형 요가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키즈 요가, 실버 요가?
2: 단어 그대로 실버 요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안전과 유지를 위한 거예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작은 배제돼요, 완전히.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거나 태아 되는 근력을 보존하며 통증을 안 하는 데 집중합니다. 키즈 요가는 핵심은 성장과 재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1: 아이들이라
2: 예.
1: 신나는 걸 좋아하니까.
2: 그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동물을 흉내내는 등 놀이 형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바른 척추 성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1: 아, 감정 조절 능력.
2: 네.
1: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다,
2: 그렇죠.
1: 게임이다 해가지고
2: 네.
1: 애들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원장님.
2: 네, 그렇죠. 네, 지금도 키즈 요가, 플라잉 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단 해먹이라는 천을 통해서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운동 신경이 있는 아이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볼때 운동 신경 없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1: 많아요. 비만인
2: 네네.
1: 아이들도
2: 네네.
1: 많고.
2: 처음에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조금씩 접근을, 아이들은 훨씬 빨라요.
1: 배우는
2: 빨라서,
1: 게.
2: 예. 그래서 놀이처럼 즐기고 또 아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역동적이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심한 운동은 권하진 않아요. 예, 적당하게 아이들 즐거움을 주면서 몸을 쓰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2: 네.
1: 부모님이 시킨다고 무리해서 뭐 하는 운동 말고,
2: 네네.
1: 그리고 안 다치게,
2: 네.
1: 또 재밌게 놀이같이 생각한다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런 의미에서 키즈 요가만한 게 없겠네요.
2: 네.
1: 그리고 실버 요가도 어르신들이 저희 이제 그 뭡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2: 네.
1: 근데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려면 건강 나이가 중요한데 무리하고 막 거친 운동 하시다가 괜히 오히려 다치시면 안 되니까
2: 네.
1: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 실버 요가만한 게또 없겠습니다.
2: 네. 어르신들도 재밌는 거 좋아하세요. 음악을 틀어주면서 또 움직이는 것 자체도 좋아하시고요.
1: 네네.
2: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냥 모세혈관, 관절들 노래를 틀어주면서 풀어주면 그것도 나름 즐거워하십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음악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려는 거 깜빡했네요. 그 원장님은 비냐사 그 수업하실 때
2: 네.
1: 음악 이렇게 함께 합니까? 아니면 음악 없이 하시나요?
2: 모든 요가는 음악을 다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혹시 어떤 음악들을 트시나요?
2: 아무래도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
1: 네.
2: 비트 있고요. 조금 약간 다이미 막, 맞아요.
1: 다이나믹한
2: 네. 그런 음악을 쓰고 있어요.
1: 아,
2: 또 비냐사
1: 그러시군요.
2: 음악이 또 따로
1: 아,
2: 있습니다.
1: 따로 있습니까? 아, 궁금하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몇번그 요가의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요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원장님도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심신의 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어떤 심신의 변화를 좀 만나게 되나요, 저희가?
2: 네, 일단 가장 먼저 몸의 공간이 생겨요. 네, 공간이 생기면 굽었던 어깨가 또 펴지기도 하고, 척추가 바르게 서면서 숨쉬기가 편해지기도 해요. 네, 늘 찌푸려졌던 몸이 편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도 해요.
1: 네.
2: 일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요가 매트에서 호흡을 하면 조금 마음이 훨씬 더 멘탈이 생긴다고 할까요?
1: 네네.
2: 네. 자유로워지죠.
1: 자유로워진다.
2: 네. 네.
1: 저는 요가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2: 네, 맞습니다.
1: 요가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2: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축구, 배드민턴, 야구, 여러 이제 운동 취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몸이 중심으로 하지,
2: 네.
1: 이렇게 마음까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가는 정말 그한 동작 한 동작을 통해서 또 마음의 평화 안정까지도 연결시켜가는 그 수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더 특별한 것 같아.
2: 네, 맞아요. 몸의 행위가 호흡이 확장이 되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들은, 마음과 몸이 같이 갔을 때, 단계적으로 몸이 펴지는 걸 느껴지기도 해요.
1: 네. 제가 원장님 오늘 이제 녹음방송 위해서 스튜디오에 딱 방문하시는데, 아, 요가를 하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유미라 원장님 나이대가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뭐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대에 비해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세요.
2: 네,
1: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나이를
2: 네.
1: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우 10년 이상은 젊어 보여서 이게 다 요가의 효과잖아요.
2: 네, 그렇게 봐주시면 그거죠.
1: 예,
2: 네.
1: 요가를 통해서 심신이 참 건강해지고 젊어지신 거잖아요.
2: 네.
1: 이야, 참,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요가의 힘.
2: 네.
1: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요가 경력이 이제

0: 힘들었던 점은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매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매트에 가면 또 힘이 또 솟기도 해요.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결국은 가르치면서 또한 매일 배우는 치유 배우고 치유를 받는 셈이기도 합니다.
1: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 분들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수강생 분들을 통해서도 또 원장님 스스로도 치유받는 경우도 있으시네요.
0: 네, 많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1: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슬럼프 없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매트 위에 가면 힘이 다시 솟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슬럼프 좀 극복하는 나름의 좀 방법 있으세요?
0: 일단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1: 오.
0: 강아지들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1: 몇
0: 순간.
1: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0: 세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저도 힘든데 강아지를 케어하는 게. 근데 지금은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1: 10년 넘게 동반하고 계시다면서요?
0: 네.
1: 뭐 진정한 가족이네요.
0: 네,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1: 정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죠. 그
0: 네.
1: 친구들이.
0: 네.
1: 네. 그걸로 또 이렇게 슬럼프 극복하고 있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그걸로 극복. 파워블럽. 그렇죠?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요가를 말하다. 이제 마무리할 거 하려고자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0: 막상 여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긴장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진짜 재미없게 한것 같기도 하고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프리멜로의 퇴근시켜줘 듣고 왔습니다. 원장님 언제 가장 퇴근하고 싶으세요?
1: 끝나기 전 10분 전이요.
0: 10분 전. 아, 그
1: 네.
0: 10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죠?
1: 10분 전에 꼭 시계를 보게 됩니다.
0: 10분이 가장 더디게 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또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친구 애견들도 보고 싶고, 그렇죠?
1: 네.
0: 배도 고프고. 그
1: 네.
0: 10분이 참잘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요가와 전주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요가를 배우고자 하고 또 배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원장님한테 그 요가 수련을 받고 계시는 시민분들은 대개 무슨 이유로 요가를 배우시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 네, 일단 운동을 목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몸이 불편해서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처방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30% 이상.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 교정.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요가는 안쪽 근육이잖아요.
0: 네네.
1: 네, 안쪽 근육에서 채워지는 그 라인을 잡기 싶어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몸의 핏,
1: 네.
0: 바디라인. 아, 그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30% 이상이라는 말씀 듣고 제 주변에도 좀그 요가 하시는 분들 몇분좀 연락해서 문의드렸더니 대부분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아프고 본인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요가를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으로 실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좋아짐을 느끼신대요.
1: 네, 맞아요.
0: 30%나 넘으세요, 그런 분들이?
1: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체형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것들이.
0: 예.
1: 네, 그래서, 실은, 교정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교정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하는데, 저는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교정이 되고, 또 몸이 편해지니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0: 어느 곳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요가원이 아니라 이제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랄지
1: 네.
0: 어느 이제 피트니스에서 아, 이 몸이 좀 너무 안 좋으셔서 교정되기는 힘드신 몸이라고 해도 요가원에 와서 수련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1: 네, 있습니다. 네.
0: 아, 포기하면 안될것
1: 예,
0: 같아요.
1: 저도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변하더라고요.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게 몸이 변하고 또이 얼굴 표정까지도 변하는 게 진짜 신기해요.
0: 아니, 몸 교정되고 몸이 편하면 정말 표정까지 드러나잖아요.
1: 네네.
0: 성격까지 밝아지고.
1: 네.
0: 그러니까 교정이나 체형에 좀 이렇게 틀어져서 문제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피트니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뭐 이런 요가원에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셔야죠.
1: 네.
0: 나아질 수 있으면 뭐든
1: 그렇죠.
0: 해보시하니까요.
1: 예.
0: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체형이 틀어지는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게 스마트폰도 한몫하잖아요.
1: 그런 것
0: 하루
1: 같아요.
0: 종일 스마트폰
1: 예.
0: 앉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들여다보고 게임 막 하고,
1: 네.
0: 그러니까 거북목도 생기고 막 이렇게 어깨도 굽고
1: 네.
0: 허리도 아프고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에 시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같은 게좀 있을까요, 원장님?
1: 네, 동작이야 엄청 많죠. 그리고 목 주변은 어깨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깨가 많이 움츠러졌거나 골반이 틀어졌을 때도 목신경까지 와요. 네, 거북목도 생기고. 일단은, 목도, 거북목도 중요하지만 내 어깨, 내가 습관이 항상 굽어져 있는지 아니면 한 다리로 지탱하고 골반이 틀어졌는지.
0: 짝다리.
1: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 좋은 동작은 많아요. 마취아사나 물고기 자세 있거든요.
0: 물고기
1: 네.
0: 자세.
1: 정수리를 받아하게 되고 가슴을 들어 올려 누 엎드려 누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는 자세가
0: 네.
1: 윗자모 거북목에도
0: 아,
1: 좋아요.
0: 그 자세 이름이?
1: 맛지아사나 물고기 자세.
0: 맞지 아사나 물고기 자세.
1: 네.
0: 아마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제
1: 그렇죠.
0: 어떤 그림인지 다 나오니까
1: 네네네, 맞아요.
0: 맞지 아사나 물고기 자세가 거북목 등에 좋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한번 좀 보시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간편해요.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겠지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않아요.
0: 원장님
1: 정보화시대잖아요.
0: 어떠세요? 아니, 원장님 어떠세요?
1: 볼 시간에 좀쉴 때도 많아요. 일단 쉬어야지만이 에너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을 안볼 수는 없습니다.
0: 아,
1: 예.
0: 안볼 수는 없, 그러니까 보되 좀 적게
1: 그렇죠.
0: 보시는,
1: 예, 적게 보죠.
0: 또 보셔도 곧은 자세로 보실 것
1: 네.
0: 같아요. 바른 자세로, 그렇죠?
1: 습관이 좀 그렇게 된것 같긴 해요.
0: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0: 스마트폰 자주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른 자세로 봐라. 그게 필요하잖아요.
1: 네.
0: 바른 자세로 안 보니까 체형이 틀어지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바른 자세로 잘 보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요가 문화 있으세요, 앞으로도? 또 부회장님도 맡고 계시니까 전주시 요가협회.
1: 네, 물론이죠. 일단 요가가 많이 전주는 지금 엄청 요가가 많이 활성화되긴 했어요. 활성화되고 시, 군, 동마다 또 동사무소네 이런
0: 주민자치
1: 주민
0: 프로그램.
1: 네네 이런 데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려면 내 몸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쓴
0: 네.
1: 만큼 또 내가 몸을 풀고 또 열어야 되고 맞추는 것보다 써서 알아차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내가 몸을 쓸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마 이게 전주시 요가협회에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풍남문 광장이나 경기전 그 앞에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가인들 모이셔가지고 요가 퍼포먼스 그런 걸 하면은 참 어울리고 이제 한옥 분위기랑 요가가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해보셨나요? 아, 해보셨어요? 아, 어떤 행사로 혹시?
1: 저희 이제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0: 네네.
1: 그 한옥 성당이죠? 어디 성당이?
0: 전동성당.
1: 전동성당 그
0: 네.
1: 앞에서 또 해보고
0: 오.
1: 이런 시민센터 그 야외에서도 해보고요.
0: 네네.
1: 좀 그거 다양하게 했던 것 같긴 해요.
0: 아, 하고 계시는군요, 이미.
1: 네.
0: 그런 게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요가와 전주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좀 어울려서
1: 네.
0: 제가
1: 아까
0: 한번.
1: 말씀했던 주제 그대로 요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요가협회에서 매년 한 번씩 중요한 행사 하신다면서요?
1: 네.
0: 한번 소개 한번, 예.
1: 예, 전주시 요가협회에서 요가 말라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0: 요가 말라?
1: 네.
0: 말라라는 말은 무슨,
1: 네,
0: 요가하지 말라?
1: 요가인의 행사죠.
0: 네.
1: 근데 이제 요가인의 행사인데, 시민과 같이 동참하면서 요가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또 많이 알리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매년 1회씩,
1: 네.
0: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매년 다른 곳인가요?
1: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장소는 그때 상황에 맞게
0: 네.
1: 맞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요가 말라.
1: 네.
0: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
1: 네.
0: 시민과 함께하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좀 즐겁게 달려왔는데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함께. 원장님,
1: 네.
0: 원장님에게 요가를 배우고 싶은 시민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내가 사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이 좋다고 봅니다.
0: 아,
1: 예,
0: 요가하기에는?
1: 예.
0: 네네.
1: 걸어갈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하게 걸어가서 할수 있는 곳이, 최고의 운동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원장님 그 혁신동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혁신동에서 하신 분들이 그 원장님 이제 하시는 요가원으로 가려고 하면 혁신동 어디라 근처라는 정도는 좀 아셔야 하잖아.
1: 아, 네.
0: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직접 광고는 못 합니다만
1: 네.
0: 어디 근처에 가면 갈수 있나요? 주민센터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1: 대방 아파트가 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습니다.
0: 아, 그 근처에 있습니까?
1: 네네.
0: 몇 층?
1: 3층이요.
0: 3층.
1: 네.
0: 크게 써 있습니까? 땡땡 요가원이라고?
1: 네.
0: 아, 3층.
1: 네.
0: 가시면 유미라 원장님 만날 뵐수 있습니다. 자,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요가를 사랑하는 유미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주시 요가협회 좋은 그 행사 입구 한번 또 알려주시로 나와 주시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요가 강사 유미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 다양성을 바라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 없죠. 비가 쏟아질 것처럼 흐리다가도 어느새 햇살이 내리쬐고 또 금세 후덥지근한 공기가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부터 찾게 되는 계절이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맘때쯤 되면 괜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일은 자꾸만 미뤄지고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날도 많아지죠. 반대로 여름이라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미소리,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비가 그친 뒤 맡게 되는 흙냄새, 그리고 늦은 밤 선선한 바람까지. 생각해보면 여름은 참 바쁜 계절이면서도 작은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나요? 휴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험이나 일 때문에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무사히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좋은 음악과 함께 여름을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일을 시작할 작은 힘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곡과 함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곡은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나의 캐치 캐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참 독특한 컨셉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과한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신나는 리듬까지 여름과도 딱 어울리는 곡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이 라디오까지 무거우면 또 섭하잖아요. 아, 여름과 찰떡인 음악 함께 같이 들으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무드를 따로 정해보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한번 여름을 즐겨보고 또 마지막에 오늘의 무드를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름 하니까 사실 계절마다 떠오르는 음악이 하나쯤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 하면 또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도 있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크게 틀어놓고 싶은 노래도 있고요. 또 어떤 곡은 특별한 추억이 없어도 그 계절의 공기와 묘하게 닮아 있어서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찾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전 첫 소절만 들어도 어느 여름날이 떠오르는 그런 음악 혹은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그때의 기분이 그대로 살아나는 노래 말입니다. 음악은 참 신기하게도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까지 함께 떠오르게 하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곡도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잔잔한 노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 그럼 두 번째 곡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름 노래들도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더 필요한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바다와 해변이 바로 떠오르고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잠시 휴가를 떠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아, 저는 이제 들으면서 특히나 너 없이는 나는 바다의 환자다. 아, 이런 표현이, 아, 정말 웃기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피식하게 되는, 그런 가사잖아요. 아,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다소 또 최근 이런 노래들보다는 직관적인 가사일 수 있지만, 또 이런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여름 하면 바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막상 바다에 가면 더운 날씨와 모래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지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름이 돌아오면 또 바다가 보고 싶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거의 공식 질문이죠. 산과 바다 중 어디를 더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니까 또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히려 사람 많은 해변 이런 곳보다는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숲과 계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시간이나 혹은 또 발을 살짝 뭐 담그는 정도 그 정도로 바다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같은 장소라도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장소에서 또 어떤 음악을 듣는지에 따라서 기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멀리 여행을 떠나야만 여름을 제대로 보내는 건 아니죠.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는 것도 충분히 여름에 좋은 여름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절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장소보다 그 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곡은 듣는 순간 여름의 바닷바람이 확 떠오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밝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어딘가 아련한 추억의 느낌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제목처럼 다시 바닷가에 돌아온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느 시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곡인 것 같습니다. 신나는 여름 노래인데도 이상하게 지난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감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은 유독 추억과 가까운 계절인 것 같아요. 방학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던 학창시절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계절보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았던 기억,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 좋아하는 사람과 걸었던 밤거리처럼 여름의 기억에는 늘 선명한 배경음과 온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되기도 하니까요. 당시에는 너무 덥고 귀찮았던 날도 나중에 떠올리면 괜시리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평범한 하루도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해두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이 여름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름이 있으신가요? 꼭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여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만났던 어느 방학,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순간, 혹은 아무 걱정 없이 밤늦게까지 음악을 들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추억 속의 여름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번 여름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더라도 오늘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나 우연히 들은 좋은 노래처럼 작은 순간들을 하나씩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시원하고 청량한 분위기의 곡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제목부터 참 솔직하고 시원하죠? 바다 보러 갈래? 라는 한마디에는 단순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잠시 복잡한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함께 떠나자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일단 따라 나서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편인가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열심히 세우지만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자유로운 순간들을 더 재미있어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뭐 예상치 못한 골목에서 예쁜 뭐 가게를 발견하거나 갑자기 비가 와서 들어간 장소가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여행에서는 그런 변수마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사건도 바로 그런 변수의 순간들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일상도 여행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지금 딱 시기가 이렇게 늘어지고 힘들다 할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또 나중에는 새로운 방향을 알려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여름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변수도 잠시 지나고 나면 또 공기를 조금은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나기였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또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힘든 날에는 힘들다고 말하고 또 잠시 멈춰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서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 한번 듣고 와보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왔습니다. 반복되는 멜로디와 통통 튀는 리듬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노래 제목처럼 정말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덥고 지치는 날에는 차분한 음악으로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이렇게 밝고 힘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아, 저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는 일단 신나는 음악부터 틀어놓곤 합니다. 처음에는 음악만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리듬을 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좀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산책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혼자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방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비우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마음이 복잡할수록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처럼 말이죠. 상황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름에는 무엇보다 수분을 잘 챙겨야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물 마시는 것도 잊기 쉬운데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오늘 물을 별로 마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곡이 나오는 동안 시원한 물 한 잔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의 하루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와 조금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악뮤의 다이너솔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Dinosaur 듣고 왔습니다. 청량하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밝게 흘러가는 사운드와 달리 그 안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무서운 꿈을 여름밤의 풍경 속에 풀어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름밤에는 낮 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시끄러운 매미 소리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조금은 느리고 고요한 선선한 듯한 시간이 찾아오죠. 물론 열대야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런 밤에는 평소보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르곤 하는데요. 괜찮다고 넘겼던 일이나 갑자기 걱정되는 미래, 오래전의 실수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하죠.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작은 고민도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지금 당장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의 감정은 오늘의 감정으로 두려고 하는 편인데요. 밤에 내린 결론은 아침이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너무너무 늦은 시간에 떠오른 걱정은 잠시 메모해 두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잖아요. 무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도 참

파워업 같은 그런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좀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혼자만의 고민 때문에 또 쉽게 잠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라디오가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은 뜨거운 여름밤이 지나간 뒤에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하나의 긴 문장처럼 마음에 남는 곡인데요. 뜨거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오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은 한창일 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저녁바람이

달라지고 매미 소리가 줄어들면서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잘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계획했던 만큼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조급해지는 순간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계획한 속도와는 또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볼품없게 느껴지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제대로 해낸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더운 날들을 견디고 지금 이 시간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도 매일을 살아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을이 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다음 선택을 위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남을 수는 없지만 조금 서툴고 볼품없었던 기억까지도 결국 우리를 이루는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차분한 분위기로 쉬어갔으니 이번에는 다시 여름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FX의 핫 서머 듣고 오겠습니다.

네, FX의 Hot Summer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나 여름이라는 계절을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노래이기도 한데요. 제목처럼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밖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이 요즘 날씨와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무리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무 덥고 지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장 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할 때도 사실 비슷하죠. 감정을 무조건 참기 전에 내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뭐가 필요한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다면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잘 먹고 잘 자고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위로나 해결책보다 에어컨이 켜진 방과 차가운 음료 한 잔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날카롭게 말한 적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가볍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실 작은 한마디가 오래 남기도 하니까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 사람 역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름은 뜨겁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만큼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조금씩 여유를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로 여름의 한 장면을 그려주는 노래인데요. NCT DREAM의 We Young 듣고 오겠습니다.

네, NCT 드림의 위영 듣고 왔습니다. 듣는 순간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떠오르는 곡인데요. 여름 특유의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특히 제목에 담긴 젊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젊다는 건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모든 일에 지쳐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금세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늘 밝고 도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기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힘이 없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있는 것도 삶의 일부겠죠.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이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꺼내보거나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하는 것처럼 작고 가벼운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나 새롭게 해내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수영이나 운동처럼 여름과 잘 어울리는 활동일 수도 있고 밀린 책을 읽거나 방을 새롭게 꾸미는 일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듯이 새로운 음료를 마셔보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퇴근하는 것 역시 작은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 저는 최근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이 바텐더 분이 이 행사 컨셉에 맞게 야구공 모양의 얼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게 너무 참 신기하고 또 시럽을 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아, 그런 센스를 보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또 이런 좀 새로운 행사 같은 곳을 가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비가 내렸다가 뭐 햇살이 비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과 물 잘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각자의 속도로 여름을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무드는 각자 상상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조이의 안녕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진짜 안녕!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장마는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폭염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응급처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것 낮에는 삼가하시고요. 간혹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자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경기, 대전과 포항 경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1승 1무승부를 기록한 기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역시 6연전 경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첫 번째 순서로 전북 현대대 대전 하나 시즌의 경기부터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어제는 어디 광주 가셨어요?
2: 예, 어제 전 광주 경기 보고 왔습니다.
1: 아, 그러십니까?
2: 네.
1: 매주마다 바쁘시군요. 자,
2: 그러게.
1: 먼저 대전과 광주, 대전과 포항의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2: 네.
1: 먼저 대전 경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펼쳐진 대전과의 주중 경기에서 0-0 무승부가 됐는데, 무더니 더운 날씨에 0-0 무승부로 끝나니까 팬들이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2: 사실 뭐 주말 경기가 있었고,
1: 네.
2: 그 이후에 또 바로 뭐 날씨 쉬지도 못하고 이 더 무더웠고 습한 날씨에 경기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1: 그렇죠. 특히 이제 대전 정도는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왔다가 무승부가 되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슛찬스가 여러 번 걸렸는데 골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네,
1: 자,
2: 그렇습니다.
1: 최근 이제 기준을 지난주 화요일에 기준을 준다면 전북이 네. 승점 4점으로 1승 1무 2패밖에 못했었는데 그날 이제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2: 사실 지금 뭐 K리그 팀들이
1: 네.
2: 다 리그 일정들이 특한 상황들이잖아요.
1: 네. 네,
2: 굉장히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1: 네.
2: 선수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1: 네.
2: 또 뭐 전북이나 상위권 팀들의 승리가 간절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1: 음흠.
2: 또 기대만큼에 대한 성적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불안 요소를 크게 보이는 장면들은 뭐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의 어떤 다양성, 득점의 가득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전 경기가 그 전 경기가 토요일에 있었으니까
2: 네네.
1: 사실 3일 쉬고 경기를 한다는 게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번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 찬스가 골로 연결이 안 돼서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2: 네.
1: 이제 대전 경기에서 선발 선수 중에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주 길게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2: 네. 대전의 어떤 선발 구성을 보게 되면 키비트가 최전방에 쓰고 이승우가 왼쪽의 윙어로 경기를 오랜만에
1: 네.
2: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반부터 게임을 뛰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승우 선수가 이 경기의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왼쪽에 김하진 선수를 좀 세웠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
1: 그렇죠.
2: 나머지는 뭐 그 선수를 대부분 다 기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 네네.
2: 사실 그날 경기를 보면서 전북이나 대전이나 이 두 팀 다 체력적으로 공수에 대한 간격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또 봤고.
1: 네.
2: 또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는 다소 조금 느려졌던
1: 음흠.
2: 템포가 느린 그런 경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경기를 참여해서 선발로 나와서 지금 두세 게임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선발부터 나 쭉 하는 동안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승우의 모습이 자주 보이고 또 플레이가 돋보이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이제 90분 동안 경기 내용, 대전과의 경기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은요.
2: 사실 그 경기 자체의 주도는 전북이 경기 자체의 주도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그 하프패스 이후에 대한 공격의 다양성
1: 음흠.
2: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 팬들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공격의 날카로움이나 득점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사실 미들이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전북이 여타의 팀들보다 항상 우수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1: 네.
2: 그 이후에 대한 기회 창출과 그리고 득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답답한 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기를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고요.
1: 네네.
2: 사실 이제 뭐 이런 경기에서도 또 우리가 아쉽지만 패하지 않고 또 흐름을 갖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그이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대전과 이제 전후반 경기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이 좀 달랐어요, 전북이.
2: 아, 그랬습니까?
1: 네. 전반보다는 후반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아주 너무 쉬운,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고 롱패스로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대전은 아주 그 수비라인 페널티 박스 근처에 포진을 하면서 볼에 접근을 철저히 막는데 그걸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마 팬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전문가로서 아무리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공격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2: 전북의 경기 내용이 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네네.
2: 사실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가 많잖아요. 모든 리그 경기를 보면. 근데 주도한 만큼의 실속이 없죠. 사실 득점에 대한 빈곤함이.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결국 뭐, 그 롱볼을 하면서 그 기피스나 또 그 과거의 못다나 이런 헤더의 장면 이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답답함을 보였고요. 또 좌우 측면들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것들과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만들어오는 볼 프로그레션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전북이 지금 그런 답답한 면을 보여주고 득점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제 그날 관전을 해보면서 보니까 전반전에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집중적인 이제 그 공격을 하다가 이동준 선수가 전반 5분에 역습 상황 해가지고 골문이 비어 있으니까 롱슛을 했는데, 저도 사실 축구 경기를 꽤 봤지만 그런 슈팅을 하는 것을 언젠가는 볼 것이다 했는데, 그날 봤지만은 이동준의 그 롱슛은 참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 아, 맞습니다. 뭐, 전반도 시작 얼마 안 된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동준이 전방을 향했을 때 이미 이창근 선수가 페널티에 앞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냥
1: 그렇죠.
2: 바로 그냥 킥을 통해서 그 골대를 향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또 아쉽게 좀 벗어나긴 했는데
1: 네네.
2: 사실 이런 상황들은 이동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경고성 슈팅이 되기도 하고요.
1: 네네.
2: 또 이동 선수가 그만큼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그때 그날 이동준 선수가 또 12분에 역습 상황에서 헤더 슛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만의 관중들이 아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2: 사실 이동준 선수는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헤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선수예요.
1: 그렇죠.
2: 그날 뭐 볼이 빠졌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창근 선수가 또 그걸 선방하면서 아쉽게 그런 찬스를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네. 그 전반 또 14분에 오베르단의 중거리 슛도 오베르단이 참 오래간만에 중거리 슛을 잘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2: 사실 뭐 지금 전북이 핫패스 이후에 답답한 면을 보이니까 오베르단이 그 사실 그 공간 안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능력도 갖고 있지만 그게 또 골대를 상당히 살짝 넘어가는 득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런 슈팅이 자주 나올 수 있어야만이 상대가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 수비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또 다른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다 아쉽지만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이제 그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PK 상황과 VAR 상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선수들은 뭐 손에 공이 닿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VAR은 수비수의 반칙으로 결정을 해서 PK를 줬단 말이에요.
2: 그렇죠. 뭐 사실 그날 수비에서 그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손에 맞았다라고 판단했었으나 그 경기 온필드 리뷰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반칙을 통해서 PK를 선언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영상을 보는 거, 다각도로 보는 거,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 VAR 판정이 어떤 면에서 경기에서 정확한 경기, 그러니까 이제 심판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관중이 보는 것과 또 이렇게 VAR이 판단해 주는 것들이 보면 그게 더 정확하고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PK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선수 출신이니까 PK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실축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2: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압감도 컸을 것 같고
1: 네네네.
2: 또 이 득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고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승우 선수가 그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사실 이날 이 볼을 넣고 우리가 후반을 갔으면 굉장히 전북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2: 야,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미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 키커 킥을 하려고 하는 디딤바를 듣는 순간에 상대 골키퍼이 반대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골을 넣고 싶었고. 또 그게 본인한테는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2: 그런 상황에서 실점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도 그 현장에서 이승우 선수가 대쉬를 하다가 멈추다 했을 때 이미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2: 네네.
1: 그걸 보더니 본인이 이승우가 야 드디어 오른쪽이다고 찾는데 그게 골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2: 네네.
1: 참 야, 이 프로 선수로 이렇게 실축을 하는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페널티킥을 찼을 때 차기 전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땅볼이냐 띄어서 찰 것이냐 이거 결정하고 차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은 골키퍼 앞에서 골키퍼 방향을 보고 선택하는 선수가 있고요.
1: 네.
2: 선수의 타이밍을 뺏는 선수의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본인이 오른쪽이 왼쪽인 정해서 거기다가만 집중하고 슈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 그런데
2: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골키퍼를 확인하는 스타일이었고
1: 네네.
2: 정확히 확인도 잘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1: 네네네.
2: 근데 그게 너무 완벽하게 그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불안감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었거든요. 사실 틀지 않았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1: 장면. 그러니까요. 그냥 인스텝으로 밀어 패스하듯이 밀어도 이미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2: 그렇죠. 90% 네. 다 하고 마지막 10%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도 그 직장 축구를 해봤거든요.
2: 네.
1: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키카로 나가서 페널티킥을 여러 번 찼는데 저희 주장하시는 그 선배님께서 선수 출신이신데 그분은 나는 나가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 네.
1: 저보고 꼭 골키퍼 오른쪽으로 무조건 땅볼로 쳐라 원칙을 만들어줬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참 그 키커로서는 피 말리는 순간입니다.
2: 그렇죠.
1: 네네. 저기 교수님 혹시 몇 번 차보셨어요?
2: 저희도 그 선수 때 많이 찼죠. 뭐 못 넣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반복하고 그랬었습니다.
1: 몇 퍼센트 성공률을 혹시나 기록 갖고 계신가요?
2: 아, 기록은 안 갖고 있지만 지금 프로에서 그때는 리그를 하게 되면
1: 네.
2: 비기고 영이 아니라 페널티킥을 통제 네. 그런 리그를 했던 해도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승부를 갈렸던.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이 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그 대전 경기의 그 후반에 이 감독이
2: 네.
1: 전북의 감독이 너무 교체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땠는지요?
2: 글쎄요, 뭐, 판단은 감독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플랜을 가져가면서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정해진 플랜 속에서 선수 교체가 일어났고,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그 상관없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뭐 흘러갈 수 있지만,
1: 네.
2: 우리가 원하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2: 다양한 이유들이 득점하지 못한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1: 네.
2: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킥 못 넣었지 그 다음에 후반전에 너무 느슨하고 선수들이 못 뛰는 모습들을 보고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불리자 전북의 수비진들이 전부 다 그라운드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2: 네.
1: 야, 아니 수비 선수를 좀 바꿔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말 경기로 가죠. 호항 원정에서 2-0으로 아주 완승을 했습니다. 폭염 속에 시원한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었다라고 관중들이 그러시던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2: 사실 포항은 직접 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1: 네.
2: 굉장히 덥습니다.
1: 그렇다죠.
2: 네. 네, 포항의 원정이 굉장히 힘든 원정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전북이 2대0을 또 완승하면서 좋은 상황으로 바꿨고,
1: 네.
2: 더욱 전북이 지금 좋은 호재는 지금 서울이나 같이 경쟁하고 있는 강원들의 팀들이 패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더욱 이 승리가 값진 승리고,
1: 그렇죠.
2: 전북이 서울을 추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경기까지 보니까 이제 또 울산 현대가 1위를 달리고 있는 FC 서울을 또 이겨줬단 말이에요.
2: 네네네.
1: 그러니까 전북으로 봐서는 상대 팀들이 이겨줘야 될 팀들이 다 이겨줬어요. 그래서 아주 그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는데, 자,
2: 네네.
1: 그러기 전에 말이죠. 전북 현대가 이제 지난주에 대전과 포항 경기를 했잖아요.
2: 네네네.
1: 네, 두 경기를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북이 상대했던 두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2: 사실 뭐볼 문전 앞에 대한 집중력 싸움이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또그전 경기 인천한테 졌었잖아요. 대전하기
1: 그렇죠.
2: 전에. 그래서 흐름적인 측면도 그랬고 선수들이 다운되는 그 시점에서 그 대전과의 경기가 원하는 경기를 못했고 사실 이날 포항과의 경기가 전북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상당히 오랜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1: 그렇습니다.
2: 이
1: 네.
2: 흐름을 선수들이 역시 우승을 해본 팀이고 또그 감독이나 스태프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났었을 때 다음을 갈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선수와 스태프들이 명확하게 경기장 안에서 표현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네네. 이제 전북의 이제 선발 라인업이 약간 또 수비진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최우진 선수가 들어오고
2: 네.
1: GTS가 선발로 나오고 뭐 이런 변화를 줬는데 어떤 변화를 준 이유가 있겠죠?
2: 사실 그 대전전에서 그 좋은 결기를 가져오지 못했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측면의 변화를 줬고 또 공격적인 측면들은 지금 이승우, 강상윤, 이동진 외에 거기에 대처하는 선수들이 마땅치는 않아요, 전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태우진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포항과의 경기에서 조금 더 측면을 높은 위치에다 두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1: 기티스가 바로 이제 본인의 진가를 보여준 경기가 포항전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제
2: 네네네.
1: 90분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2: 사실 그 전북이 지난 그 대전 경기 또 그리고 인천 경기에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포항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기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2: 사실 그 기트스를 타겟에 놓고 그 롱볼을 때렸던 상황들과 조금 다르게 이날은 전체적인 흐름의 미드필드에서 볼을 소유하고 이 볼들을 측면으로 자꾸 이동시키면서 상대를 분산시키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1: 네.
2: 또 반면에 포항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포항의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송봉근의 어떤 그런 슈퍼세이브를 통해서 경기 흐름을 또 바꿨고요. 이런 것들이 포항을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팬들이 기대했던 그런 김해건의 어떤 투입이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동희 선수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또 김해진 선수가 빨리 체입하면서 다양한 공격의 조합, 특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패스의 볼 프로그레션들을 볼수 있어요. 공격의 방향들을 보고 공격들의 움직임, 패스의 연결성을 볼수 있었다는 게 전북이 다음에 라운드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볼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이제 대전 경기에서 이제 선수의 교체가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전북현대 감독님으로 봐서는 느슨하게 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제 팬들은 얘기하는데 포항전에서 보면은 선수 교체가 빨라졌고 그에 따른 전술 변화도 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후반에 김진규 기티스를 모따박 감보아로 바꿨고 조희재 이승우를 빼고 박지수 김승섭이를 넣고 그 다음에 예 조희재도 사실 약간 부상이 있어서 교체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김영빈 선수가 또 들어와서 연재훈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도 하나 선수 교체 수비진에 약간의 부상도 있었지만은 교체가 빠르다던 것은 어때요? 그 경기에 플러스가 됐나요?
2: 사실 그날 경기는 전북이 1대0으로 승리를 하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아직 이제 후반에 들면서 보셨겠지만은 포항이 쓰리톱을 만듭니다. 그 이호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세 명의 그런 포드의 높은 그런 타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2: 전북은 수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부담감, 또 체력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그런 그 선수 교체였고 또 선수 교체를 통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바꾸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측면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날 또 추가 시간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1: 그렇죠.
2: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그 전반 13분에 이제 전북의 첫 득점이 VAR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2: 네네네.
1: 네네. 전반 14분에 기티스의 선수가 헤더로 포항 골망을 먼저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의 결과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 선수가 업사이드를 했던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2: 그 볼이 이제 반대에서 그 킥이 넘어오고 이동규 선수가 그 볼을 다시 컷백하는 형태로 볼을 안으로 집어넣는 상황이었고요.
1: 그렇죠.
2: 그때 기티스가 득점을 했을 때 아마 이동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베르단 선수가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뭐 다시 돌려보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판단으로 보여졌고요.
1: 네네네.
2: 사실 뭐 좀 전북으로서는 되게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1: 네네네.
2: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은 이제 기티스 선수가 골을 넣게 되기는 되는데 전북의 득점 장면을 이제 좀 한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반 42분에 기티스의 K리그의 데뷔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전북에 와서 첫 번째 골을 지금 넣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사실 그 이승우 선수의 그 감각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패스하는 부분들
1: 네.
2: 이런 것들이 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기티스가 볼 컨트롤 했지만 살짝 이게 볼 컨트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걸 이제 워낙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어지면서 슈팅을 한 볼이 상대를 또 맞아요 보면 그래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수비수를 맞고 그게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골이 전북이 승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1: 아 그럼요
2: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네네. 이제 기티스가 경기가 회수에 참가를 할수록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더라고요.
2: 그날 아,
1: 네 포항전의 경기를 보면서 아 기티스가 임대로 이렇게 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는데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그 김영빈의 손이 담긴 이 헤더 추가골 말이죠. 이거 언제 수비하는 선수가 여기까지 뛰어나와서 골키퍼와 1대1 대결을 하게 됐는지 저도 전광석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2: 참 그 노련한 또 노장의 선수이기도 하고
1: 네.
2: 사실 이날 그 흐름적으로 보면 후반에 일방적으로 포항한테 그 밀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경기 시간은 다 돼가고 있고
1: 그래서
2: 포항이 계속 농도를 통해서 상대 박스 안에서 그 전북의 박스 안에서 회전 경합을 하고 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때 김영빈 선수가 자기 맨투맨이 좀 앞으로 쏠려 있었고요. 그때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볼이 전환이 되잖아요.
1: 그렇죠.
2: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김현규 선수가 끝까지 볼을 쫓아가게 되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그 황인재 선수가 사실은 실수를 한 거죠. 골키퍼가
1: 네.
2: 볼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고 추격하는 김현규 선수가 또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 헤딩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거기서 노장 선수가 또 떠서 높은 그 체공력으로 득점까지 만들면서 사실 이 경기의 세기를 받고 포항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 또 전북으로서는 승리를 완전히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 볼이 바운드가 예상보다 높게 뜨더라고요, 바운드가. 그러니까 골키퍼가 키를 넘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 시간에 김영빈 선수가 헤드가 더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골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영빈 선수 살아있네라 올해 두 번째 골이라고 하더군요.
2: 네. 네, 아주 네. 정말 전북으로서는 승리를 그런 확정짓는 그런 득점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그냥 큰 수대로 그냥 물을 한번 확 관중들한테 선물해 주는 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반 27분에 이제 김예건 선수가 이동준의 이제 약간의 부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엄청나게 관중들한테 또 박수도 받았고, 다른 방송사 캐스터들을 보니까 이 김혜건 선수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던데, 교수님 어때요? 날이 갈수록 저렇게 인기가 높아진다니까.
2: 사실 뭐 김혜건 선수가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프로에 계약을 하고 또 경기를 지금 참여하면서 득점까지 만들고 또 경기 장면 장면마다 번뜩이고
1: 네.
2: 또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북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 네.
2: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선수는 또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경기장에서 좋은 플레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 걱정해야 되겠어요. 1등 1위 달리고 있는 FC 서울과 이제 전주성에서 빅매치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상 좀 하시죠.
2: 사실 뭐 전주성에서 승리를 하기는 서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직전 경기 울산에게 또 서울이 패하면서 그 흐름을 잃었고요. 또 전북은 포항을 원정에서 잡으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난. 또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전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생각했을 때 전북이 조금 더 측면과 또 공격의 다양성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냥 홈 팬들을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1위 서울이 승점 42점, 전북이 33점인데, 만약 전북이 3점을 딴다면 36점이 되면서 6점 차이, 두 게임 차이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붙어야 좀 수월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튼, 더위의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 또 그냥 현장에 감독관 가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여러분 시청출하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기아는 하나와 키움 이렇게 6연전을 치루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결국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김병철 감독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김 감독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2: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1: 우리가 하위 팀들이라서 네네. 못해도 4승 2패 아니면 3승 3패다 했는데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2: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1: 자, 이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죠. 자, 한화야 1차전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기아가 7대 3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이어갔는데 이 경기의 승부처를 어디로 보시는지요?
2: 저는 승부처가 두 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래 말입니다. 먼저 점수를 내줬지만 카스트로의 동점 홈런이 바로 나왔었고요. 네. 이어 한준수의 3런 홈런까지 터졌습니다. 네. 초반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회였습니다. 1-4-1-3루 위기에서 김범수가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가 꼭 많이 쳤다고 그래서 이기는 건 아닌데 하나가 그날 안타를 기아보다 더 많이 쳤단 말이에요.
2: 네, 하나가 14개, 기아가 9개를 쳤죠.
1: 그런데
2: 네.
1: 기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2: 네네. 네네. 안타 개수로 이기는 경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야구는요. 네. 기아는 필요한 순간 장타가 나왔었고 하나는 안타는 많았지만 점수로 연결하지 못했고요. 네. 결국 득점 효율에서 기아가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황동환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 나왔는데 네. 투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2: 네, 황동환 선수는 화려한 투구는 이날 아니었습니다. 7피안타를 맞았거든요. 하지만 선발 투수는 팀이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동환이 5이닝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불펜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재현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시즌 10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는데 홈런 10개, 도루 10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것도 신인이.
2: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기아는 외야에 똑같은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한 두 명의 선수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1: 김호령 선수가 있죠.
2: 네네네. 네네. 네, 정말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김호령 선수에 이어 박재현 선수까지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아의 외야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와 주류에서도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박재현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1: 네, 박재현, 김호령, 나성범.
2: 네네.
1: 10개 이상 홈런 치는 선수가 외야에 딱 포진돼 있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네.
2: 기아가 홈런 공장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성도 네네. 외야 3명이 전부 다 10개 이상 홈런을 치는 그런 선수를 보유하는 것도 이거 기아의 장점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박재현 선수는 20개도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
2: 치고 있습니다.
1: 계속 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범호 감독이 자신의 능력치다. 네. 그래서 더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네. 네. 네.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선수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그럼요. 의미입니다. 네, 네. 네.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박재현도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2차전 경기로 가보죠. 2차전에서는 또 3대7로 패하면서 4연승이 끊겼습니다. 패인은 어디에서 찾아보냈나요?
2: 저는 이날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올러의 재구였고 또 하나는 하나 선발 화이트를 공략하지 못한 타선이었습니다.
1: 네.
2: 특히 올러가 하이타선을 상대로 볼넷을 내준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그 옛날에 감독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선수를 믿고 좀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더 못 던지더라. 올레 선수가 그런 격이에요. 지금
2: 집중력,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1: 그러니까 올레 선수가 충분한 네. 휴식 취하고 나왔다가 네네. 또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2: 네. 그날 구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문제는 제구였습니다. 네. 특히 아쉬운 타순에 하이 타순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이기를 만들었었고요. 결국 중심 타선에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올라덥지 않은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까요?
2: 저는 이해라고 봅니다. 네. 8번, 9번 타자에게 연속 볼넷을 내준 뒤에 심우준에게 3점 홈런을 맞았잖아요.
1: 네.
2: 그 장면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넘겨준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투수일수록 하이타선을 쉽게 상대해야 하는데 이날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 네.
2: 야구에서 볼넷은 안타보다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특히 하이타선에서 내준 볼넷은 투수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결국 주자를 내보낸 뒤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 타선의 볼넷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기아는 올러 선발이고 그다음에 한화는 화이트 선수가 네네네. 나왔는데 이 선수가 아주 또 호투를 보여줬어요.
2: 네, 맞습니다. 한화 선발 화이트가 워낙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1: 네.
2: 기아 타선도 몇 차례 기회는 있었지만 흐름을 바꿀 만한 집중타가 나오지 않았고요.
1: 네.
2: 결국 초반에 벌어진 점수를 끝내 뒤집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네. 자, 3차전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아는 3차전도 내주면서 한화의 위닝 시리즈를 허용했는데 그 패인이 무엇이었을까요?
2: 이번 지난 경기 역시 초반 흐름을 내준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1: 네.
2: 시라카와가 3회 연속 안타와 홈런을 허용했고요. 4회에는 실책까지 겹치면서 경기 분위기가 하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시라카와가 선수의 그 투구 내용이 갈수록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 구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고 구속이 150km까지 나왔으니까 구속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하지만 원하는 공 코스로 공이 가지 않았고 중요한 순간에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많았습니다. 아직 KBO 타자들과의 승부 경험이 더 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제 투수의 생명은 제구냐? 스피드냐?
2: 네네.
1: 제구죠?
2: 제구가 중요하죠.
1: 그렇죠.
2: 네.
1: 그런데 선수들 나온 선수마다 제구가 안 좋았다고 판정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올로도 그렇고 시라카와도 그렇고.
2: 뭐 그날의 컨디션이
1: 컨디션이에요?
2: 네. 그날의 컨디션이라고
1: 봅니다. 투수 출신이다. 컨디션.
2: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4승 2패로 가야 될 분위기인데 조금 느슨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나.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그런데 3연전을 보면은 선발진이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2: 경기는 첫 경기는 한경화가 자기 역할을 해줬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기는 선발이 초반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거든요. 결국 선발이 길게 던져줘야 불펜도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번 시리즈는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서 양

0: 경기에 남았는데 컨디션이 좋았어요.
1: 전날 이날 경기에서 가장 반가웠던 장면이 이의리 선수의 투기였다고 보는데요. 네. 실점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구속이 155km까지 나왔고 공의 힘도 예전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공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정혜영과 이의리가 살아야 기아가 산다.
1: 맞습니다.
0: 맞죠?
1: 네. 네. 지금 불펜진이 많이 불안하고 있죠.
0: 정혜영과 이의리가 살면 코리안 시리즈 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지금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의리 선수가 그날 최고 속도가 뭐 155km까지 나오고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희망이 보인다. 네네. 보인다.
1: 그렇죠.
0: 네. 어떤 면이 보이시는가요?
1: 지금 이의리 선수는 지금 일본에 갔다 온 후에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투구 메커니즘이 좀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지금 선발 지금 다음 경기 선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곽도기 선수가 지금 부상 당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아마 이제 이의리 선수는 마무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최고 155km 속도 그리고 구위가 회복됐고 제구력만 만들어 놓으면 이의리 선수가 선발로 가서 자기 몫을 해줘야만이 우선 선발이 튼튼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네. 자, 그렇다면 이날 경기 직후에 발표된 트레이드가 또 갑자기 큰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트레이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1: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발표가 나왔죠. 이번 트레이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아는 내야를 보강을 하고 하나는 불펜을 보강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트레이드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하석주의 내야수 고참이면서 꼭 필요한 선수고 이제 결국은 내야도 있지만은 대타를 믿을 만한 대타가 없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예, 예.
0: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네, 네. 내려가는 바람에 네. 내야수 중에
1: 네. 김선빈 선수도 지금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적절한 트레이드였지만 네. 예. 이제 김선빈 선수가 좀 뭔가 반등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네. 자 이제 이별하는 이영범의 이별 그다음에 시라카와와의 눈물. 뭐 사나이가 사나이들끼리 뭐 이별과 눈물인데 뭐
1: 시라카와 선수가
0: 있어요? 사연이
1: 시라카와 선수가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뭔 사연이 있는 거예요?
1: 뭐 경기 후 시라카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기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이영범 선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만큼 선수단 분위기가 좋았던 뜻이기도 하고 프로에서는 이런 이별들이 늘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정들었던 장소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가 되잖아요.
1: 아, 시라카와 선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하석주도 말이죠.
1: 네네.
0: 하나의 토종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 토종을 갑자기 그냥
1: 글쎄요.
0: 본인이 좀 요 근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2군에 내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말은 이제 뭐 기아에 가서 잘하겠다고 네. 그랬는데.
1: 하나 팬들은 안 쓰려면 트레이드라도 시켜주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야, 정말 참 직장인들이 네. 저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는 부장 진급하는데 본인은 대리로만 계속 있는 격하고 비슷해요. 산한 승진해서 가는데 사실 트레이드 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자기들 자른 데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1: 글쎄요.
0: 참. 아 이해갑니다. 네. 이해갑니다. 제가 하석주 선수 기아로 왔으니까 인터 한번 해야 되겠어.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이영범 선수는 또 신인인데 가게 됐어요.
1: 네.
0: 네. 가셔서 파이팅 하세요. 이영범 선수. 네. 자, 그러면 이번 트레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다면.
1: 네. 트레이드는 지금 한 경기만 보고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 후반과 그리고 가을 야구까지 내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0: 네.
1: 현재로서는 양팀 모두 필요한 부분을 채운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석수 선수가

0: 기아 내야에 얼마나 빨리 녹아들고 이영범 선수가 한화 불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영범 선수 이별에 대한 사진을 선수들이 전부 경기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 모여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막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다들 자 정이 들었을 텐데. 자 이제 키움과 1차전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고 키움전 3연전을 어떻게든지 해서 최악이 3승 3패 아니면 4승 2패 이건 내야
0: 네, 지금 네. 이때까지는 10승 전승을 하고 있었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서 그냥 1차전에 또 그 카운터 펀치를 때려야 되는데 맞았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0: 네, 쉽게 끝날 경기였는데 네. 기아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만 네. 마지막 한순간에 집중력이 승부에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더 아쉬움이 큰 패배였습니다.
1: 네, 결국은 또 이것도 불펜 투수들의 문제가 있겠군요. 그러면.
0: 네, 사실 뭐 안우진 선수의 구위도 좋았지만 기아 초반에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회와 3회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키움이 먼저 점수를 내주면서 점수를 내면서 경기를 흐름을 가져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1: 네. 6회까지 4-4, 7회에 기아가 다시 5-4로 역전, 네. 8회에 키움이 5-5 동점 따라붙고 9회에 3점 홈런을 허용하셔서 기아가 허용하셔서 키움이 이긴 겁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 자, 5회와 6회 공격 기아다운 모습이 보였었죠.
0: 네, 네, 맞습니다. 카스트로노 선수와 김대용 선수의 연속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꿨었고요. 네. 6회에는 집중타로 결국 4-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공격력은 역시 기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7회에 이제 박상준 선수의 역전 홈런이 나왔는데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0: 네, 박상준 선수의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었죠. 네. 네, 바로 다음 이닝 동점을 허용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9회 안치홍 선수에게 결정적인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승부가 넘어갔습니다.
1: 네네. 이 경기에서 이제 8회 기아의 공격이 매우 기억에 남는데요.
0: 네네. 8회 말 더블아웃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1: 네,
0: 박재현 선수의 안타로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카스트로 선수는 직선타 카스트로 선수가 직선타를 쳤죠. 이때 주자가 기루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공격이 끝났습니다.
1: 네,
0: 그 장면이 이후에 경기 흐름이 키움적으로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군요. 더블아웃 때 보이면서 네. 경기가 이제 기울어졌군요. 네. 자 기아가 이제 3연패 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불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세 경기 모두 선발진도 기대만큼 버티지는 못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경기 후반을 책임져야 불펜입니다.
1: 네.
0: 특히 마무리 역할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1: 네네. 지면서도 공격은 살아있더라. 뭐 많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0: 살아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타격 보였는데.
0: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0: 김대웅 선수가 4타수 3안타 시즌 28호 홈런과 2타점을 기록하면서 중심 타자다운 활약을 펼쳤고요. 카스트로 선수도 5타수 4안타에 시즌 10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박상준 선수도 8회 역전 솔로 홈런으로 끝까지 승부를 뒤집으려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1: 네.
0: 중심 타선과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은 분명 살아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적이었고요.
1: 네.
0: 이런 흐름이라면 남은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키움과의 2차전 경기 9-5로 승리를 하면서 3회패를 끊었는데 이제 기분 좋은 50승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 팀이
0: 네네, 네네. 무엇보다 끊어야 할 연패를 끊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 네.
0: 초반 5득점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었고 홈런 4개를 앞세운 화끈한 공격력으로 기아 야구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즌 50승 선착과 함께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역시 승부처는 1회였다고 봐야죠.
0: 네, 승부는 1회였습니다.
1: 네네.
0: 박재현 선수 출루를 시작으로 카스트로가 기회를 만들었었고 나성범 선수의 시즌 20호 3런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 하주석 선수의 기아 첫 안타와 첫 타점, 김규성 선수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1회에만 5점을 뽑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근데 트레이드에 합류한 하주석 선수가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0: 네. 첫 경기치고는 정말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첫 안타를 적시 2루타로 연결하면서 첫 타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1: 네.
0: 몸에 맞는 공 두 개를 포함해서 세 번이나 출루를 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하주석 선수는 타격도 있지만 2루수와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김선빈 선수의 체력 부담도 덜어주고 내야의 운영 폭도 넓어졌다는 점에서 기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2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0: 네.
1: 1군의 선수가 30-40명이 경기를 하더라도 야구는 부상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볼을 쫓아가야지 그놈을 잡아서 역동작으로 던지는 경우 또 스텝이 엉키는 경우 주루프로에다가 다치는 경우 또 투수가 잘못 던져서 몸에 맞는 볼 어디에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2군 선수들을 아주 덥게 만들어 놔야
0: 맞습니다.
1: 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하주 선수가 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계속 좀 좋은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노장 우리 양현종 선수가 또 1승을 추가하죠?
0: 네. 양현종 선수는 화려한 투구보다는
1: 그렇죠.
0: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5이닝을 책임지면서 시즌 7승과 개인통산 193승을 달성을 했고요.
1: 네.
0: 이후 성영탁, 전상현, 정혜영 선수들이 리드를 잘 지켜주면서 의미 있는 승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1: 이 복이 터지면은 좀 복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기아는 몸을 몰아쳐서 해요. 박재현 선수 말이죠.
0: 네네.
1: 홈런은 두 개를 쳤는데 여기에 그냥 자동차 또 몇 천만 원짜리 걸린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자동차 전시된 곳에 다 가서 꽂혀가지고.
0: 네네.
1: 홈런 치는 나성범 선수도
0: 이날 박재현 선수가 최고 활약을 펼쳤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야.
0: 생애 첫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네. 7회 8회 홈런전에 떨어지면서
1: 네.
0: SUV까지 받는 최고 혈을 보냈죠.
1: 네.
0: 네. 여기에 나성범 선수의 시즌 20호 3런 홈런 그리고 김동영 선수의 시즌 29호 홈런까지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었었습니다.
1: 네네네. 네. 제가 그 TV를 보면서 그 당시 방송사의 캐스터가
0: 네네.
1: 그 존이 자동차를 주는 존인지 모르고 그 얘기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0: 네네.
1: 저기 분명히 제가 친 게 자동차 쪽에 뒤로 넘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자동차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넘는 자동차
0: 네.
1: SUV잖아요.
0: 네네.
1: 또 신형차도만.
0: 네.
1: 그런데 그 얘기 안 듣는데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야, 그래서 저는 없었던 자동차가 다시 생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박재현 선수는 그냥 복이 터졌어요. 그냥 안 근데 또 그 얘기 뒤에 나오죠.
0: 네네.
1: 며칠 전에 그 자동차 샀다고 그 얘기 해주시죠.
0: 네. 이날 홈런보다 더 화제가 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박재현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홈런전을 맞춰 셀토스를 부상으로 받게 됐죠. 그런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본인이 같은 셀토스를 직접 구입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결국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생긴 건데 본인들도 가족들과 상의해보겠다면서 웃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연타석 홈런에서 차량 경품까지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하루를 보낸 박재현 선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아무튼 그 선수는 그냥 마냥 웃고만 다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또 내년에 연봉 또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0: 네.
1: 자 이제 그 자동차는 이제 가족을 안 주면은 그 차는 갖고 기념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앞에 샀던 차
0: 네, 그걸
1: 차 파는 거죠. 뭐. 그 경매에 나오면 누구 살 사람 없나? 우리 본부장님 차 안 바꿔요. 제가 중간에 얘기해 줄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아이고 참 아 부럽다 정말. 자 이제 패배 이제 3차전에 누가 이렇게 또 패배할 줄 누가 알았나. 경기 총평해 주시죠. 3차전 경기.
0: 네, 3차전 어제 경기는 초반 대량 실점이 너무 컸습니다. 네. 네, 황동화 선수가 흔들리면서 불펜까지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흐름을 내줬거든요. 네, 네. 그래도 김도영 선수의 시즌 30호 홈런과 네. 나성범 박재현 선수까지 홈런 3방이 나오면서 네. 추격 의지는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흐름을 뒤집지 못했고 네. 결국 키움의 이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아쉬운 누징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네.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냥 홈 경기에서 6연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최악이 3승 3패 아니면 4승 2패나 5승 1패 뭐 이 정도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2승 4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아 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0: 네네.
1: 내일부터 경기가 아주 막강한 팀 삼성하고 NC인가요?
0: NC 네 맞습니다. 네네. 삼성 원정 3연전이 있고요.
1: 어떻게 예상해요? 네. 이거 아주 막강한 팀들이 지금 나왔어요.
0: 네. 대구에서 1위 삼성 그리고 창원 NC를 차례로 만나는 6연전인데
1: 네네. 네.
0: 상위권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 선발 초반 흐름을 선발 투수들이요 초반 흐름을 잡아주고 불펜이 리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두 가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승권으로 가는 분위기가 기아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에이스들이 삼성전에 우리 기아에서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재구 좀 잘 가듬어서 네네. 삼성과의 경기 적어도 2승 1패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4위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LG가 3위인데 53승. 양팀 간의 기아와의 게임 차는 3게임 차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오는 두산하고
0: 네, 두산과 한 경기 차가 나고
1: 한화가 아주 그냥 바짝 붙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5위, 6위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이 점 기아 선수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또 한 주일 동안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본격적인 피서철입니다. 뉴스 보니까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유럽은 46도가 넘는 폭염이라 그래요. 스페인, 뭐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유럽 전역이 펄펄 끓고 있단 건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여름은 뭐 날이 좀 덥고 습하긴 해도 제법 괜찮은 날씨 아닌가요? 원래 여름은 좀 적당히 좀 덥고 땀도 좀 나야 진짜 여름입니다. 휴가철인데요. 다들 떠날 계획들은 세우셨습니까? 비 소식이 있어요? 뭐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획하셨다면은 그냥 떠나보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게 말이죠. 햇볕 쨍쨍한 날도 좋지만은 차라리 비가 살짝 그 내리는 날 정말 운치 있거든요. 차창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 아주 느낌 있습니다. 뭐 젖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름인데요. 그래도 빗길 안전운전은 꼭 하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만의 근사한 휴가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FM 특별한 저녁입니다.

콜린 하이가 노래한 다운 언더를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콜린 하이는 맨 네트워크, 다운 언더를 노래했던 맨 네트워크를 이끌었던 리드 보컬이죠. 여행 계획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날씨 아닌가요? 저도 전에는 비 오는 날 피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아예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날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날씨를 봅니다. 비 오는 날 그 일기예보 보면은 그 몇프로 비가 온다는 확률이 나오거든요.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떠납니다. 떠나 보니까 60%는 아침에 잠깐 온다든지 점심에 잠깐 온다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엔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살짝 오잖아요. 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구름도 약간 있고 뜨겁지도 않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60%는. 근데 80%가 넘는 예보는 반나절 이상 계속 와요, 비가. 그러면은 뭐 여행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참고한 여행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린다 칼라일이 노래한 Heaven is a Place on Earth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그 앞전에 들으신 곡이 보니엠의 Somewhere in the World 그리고 NSYNC. NSYNC는 멤버들이 요즘 다시 뭉쳐가지고요. 활동을 또 꾸준히 또 해내고 있습니다. I Want You Back, NSYNC의 노래까지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에는 에너지 충전일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집돌이, 집순이가 됐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인간관계 내가 왜 요즘 시들해졌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속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정말 깊은 휴식을 원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전에는 뭐 3차도 가고 뭐 밤새 가면서 4차까지 가면서 뭐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즐겼는데 이제는 사람이 싫어진 건가 하는 사실은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란 거라고 그럽니다.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은 배터리가 광 속으로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은 조기 방전되듯이 우리 몸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웃고 떠들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또 나이 든 거 표시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경험은 나이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돌이 집순이이신 분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뭐 누워있다가 바지 대충 입고 TV 보다가도 누군가 집에 온다 연락이라도 오면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잠깐 5분 들렸다 간다 해도 뭐 청소해야죠. 옷 갖춰 입어야죠. 잠깐 오나 뭐 길게 오나 준비 과정은 뭐 100%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왔어? 하고 물 한 잔 마셔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안 그래요. 차도 뭐 이렇게 우려서 드려야죠. 주전부리라도 뭐 꺼내야지. 뭐 게다가 돌아가면은 설거지까지 이렇게 해야지.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 좀 그렇죠. 진짜로 우리 몸이 그런 거 보면은 깊은 휴식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뭐 난장판이어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했는데 이제는 좀 치워두지 않은 상태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적인 공간을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멋졌고 신경 쓰일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사람 싫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떠나서 진정으로 나에게 쉼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롤링 스톤스였습니다. 힘들게 여행 다녀오면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야, 집이 최고다. 나가면 고생이야. 다음엔 절대 같이 안 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집에 와서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행 중에는 핸들 붙잡고 있는 사람 건들면 안 되잖아요. 편안한 여행 하려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녀오고 나서는 뭐 대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행 중에는 운전하는 사람 건들면은 여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무심결에 뭐 툭 던진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여행 중에 제일 불편했던 기억들 보면은요, 숙박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그 다음에 불친절한 거, 뭐 주차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차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죠. 근데 이런 걸 겪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은 뭐 다른 데 가는데 라든지 뭐, 야, 사람만 많고 뭐 별거 없네, 이런 거라든지, 돈 쓰고 정말 고생만 했어, 뭐라든지, 이 단체로 가든지 가족 단위로 가든지 여행을 이끄는 사람 있잖아요. 주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핸들 돌려서 집에 가고 싶은 충동. 저도 여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 저 바다만 계속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아, 막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결국에는 다음엔 각자 뭐 여행 가자가 될 수도 있죠. 한순간에 여행이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핀 닥터스가 노래하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름은 참 신기한 계절입니다. 아침에는 한층 짙어진 초록빛이 싱그럽게 다가오고 한낮에는 부쩍 강해진 햇살에 자연스레 그늘을 찾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한낮의 열기는 조금 누그러지고 밤 공기 속에서는 여름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은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계절이 아닌 듯해요. 설렘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고 문득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아쉬움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재즈가 들려주는 summer,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곡은 눈부신 햇살을 닮았고 어떤 곡은 한여름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또 어떤 곡은 여름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리움까지 노래하죠. 오늘 김수영의 재즈 여행은 제목 속에 여름, 서머를 담고 있는 재즈 명곡들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곡 한 곡이 들려주는 서로 다른 여름의 풍경을 따라 천천히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그 첫 번째 곡은 브라질의 햇살과 바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보사노바 곡인 스테이시 켄트의 So Nice, Summer Samba로 출발합니다. So Nice의 원래 제목은 Samba de Baroa, 우리말로는 여름의 삼바라는 뜻입니다. 1964년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인 마코스 바에가 발표한 이 곡은 이후 영어 가사가 붙으면서 So Nice, Summer Samba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스테이시 켄트의 버전은 원곡의 부드러운 보사노바 리듬에 따뜻한 음색을 더해서 여름 아침을 여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가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Someone to hold me tight.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 That would be very nice.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Someone to love me right.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Someone to understand each little dream in me. 내 마음속 작은 꿈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 Someone to take my hand to be a team with me. 내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걸어갈 사람. Life would be so nice if one day I'd find someone who would take my hand and samba through life with me. 언젠가 내 손을 잡고 인생을 삼바를 추듯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난다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라는 멋진 가사의 So Nice Summer Samba를 스테이시 켄트의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스테이시 켄트의 So Nice, Summer Samba였습니다. 부드러운 보사노바 리듬 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 곡이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다 보면 문득 살랑이며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가끔은 지나간 계절, 그리고 두고 온 누군가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뜨거웠던 여름날의 사랑과 아쉬움을 담은 스윙 재즈곡 Summer Wind입니다. 이 곡은 1960년대 독일의 가요로 처음 세상에 나와서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시대를 풍미했던 클래식인데요. 21세기 재즈 보컬의 세련된 아이콘 마이크 부블레가 2003년 자신의 데뷔 앨범에서 화려한 빅밴드 사운드로 멋지게 재해석해냈습니다. 재즈의 거장 데이비드 포스터가 참여한 정교한 브라스 편곡 위로 매끄럽고 단단하게 흐르는 부블레의 중저음 보이스가 짧은 시간 동안 듣는 이의 귀를 시원하게 사로잡는 곡입니다. 지나간 여름날에 추억을 실어오는 감미로운 바람 같은 노래, 마이클 부블레의 Summer Wind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Summer Wind였습니다. 여름바람에 실려온 사랑과 계절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은 시간을 따뜻한 스윙 리듬으로 그려낸 재즈 스탠다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계절이 하나쯤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득 떠오르면 그때의 바람과 향기까지 함께 되살아나는 그런 계절 말이죠. 이어지는 두 곡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시 같은 노래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Blossom Dearie의 Once Upon a Summer Time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느 여름날의 추억을 노래한 곡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Once Upon a Summer Time, if you recall. 기억하나요? 어느 여름날을이라고 시작하는 가사는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여름날의 사랑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Carmen Mairey의 Summer Song입니다. 이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데이브 브루벡과 그의 아내 아이올라 브루벡이 함께 만든 작품인데요. 사랑을 따뜻한 여름날에 비유합니다. Love to me is like a summer day. 내게 사랑은 어느 여름날과 같습니다. 라며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애틋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나간 여름의 추억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여름을 노래하는 두 곡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블라썸 디어리의 Once Upon a Summertime 그리고 칼맹 맹레이의 Summer Song이었습니다. 지나간 여름을 추억하는 마음과 사랑을 여름의 따뜻함에 빗댄 두 곡이 이어지면서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웠던 계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이 여름의 아련한 추억과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냈다면 이번에는 한층 더 깊고 강렬한 여름을 만나보실까요? 들으실 곡은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아온 조지 거신의 Summertime입니다. 이 곡은 1935년 오페라 폴기 앤 베스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평화로운 여름 풍경 속에서 아이를 다독이며 부르는 자장가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Summertime and the living is easy. 여름이 오면 삶은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이 곡은 전에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레이 찰스와 클리어 레인이 함께한 듀엣 곡입니다. 레이 찰스의 깊고 소울풀한 목소리와 클리어 레인의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져서 익숙한 스탠다드를 전혀 다른 감동으로 들려줄 겁니다. 6분이 넘는 연주 동안 블루스와 재즈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곡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어갑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두 보컬이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풍성한 편곡은 이 곡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레이 찰스와 클리오 레인의 Summertime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레이 찰스와 클리오 레인의 Summertime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자장가로 시작한 이 노래가 두 거장의 해석을 통해서 블루스와 소울의 감성을 더한 또 하나의 멋진 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재즈 스탠다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계절의 순환은 참 묘합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도 우리는 문득 다가올 겨울의 쓸쓸함을 예감하곤 하죠. 또 그와 반대로 살을 애는 겨울 한복판에서는 향긋했던 여름의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현대 재즈 보컬의 거장 커트 엘링의 Orange Blossoms in Summertime, 여름에 피는 오렌지 꽃입니다. 제목의 오렌지 블라썸스는 오렌지 꽃을 뜻하는데요. 오렌지 꽃은 예로부터 순수한 사랑과 행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여름날 오렌지 꽃의 향기를 통해서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을 떠올립니다. 계절은 바뀌고 꽃은 시들지만 그 향기만큼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시적인 노래예요.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When winter is on again, fragrance ends. 겨울이 다시 찾아오면 꽃향기는 사라집니다. But I will remember it, the sweet perfume of orange blossoms in summertime. 하지만 나는 여름날의 오렌지 꽃의 달콤한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했던 계절의 향기만큼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커트 엘링이 깊은 음색으로 전합니다. 커트 엘링의 Orange Blossoms in Summertime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컬트엘링의 오렌지 블라썸스 앤 서머타임이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꽃은 시들어도 여름날 오렌지꽃 향기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우리나라 재즈 보컬리스트 문혜원의 A Dream is the Summer Night,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이 곡은 198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권성현의 대표곡을 재즈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입니다. 원곡은 권성현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했다 하는데요.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과 아련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문혜원은 원곡이 가진 서정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재즈 리듬과 따뜻한 보컬을 더해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합니다. 여름밤의 고요한 분위기와 낭만을 한층 깊이 느낄 수 있는 곡 문혜원의 A Dream is the Summer Night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문혜원의 A Dream is the Summer Night,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을 재즈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으로 풀어내서 들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계절을 그 사람의 온기로 채워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사랑을 계절에 빗대어 노래한 두 곡을 함께 만나볼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 청아하고 맑은 음색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다이아나 펜튼의 Summer Me, Winter Me입니다. 이 곡은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나의 계절이 되어달라는 의미의 동사처럼 표현한 독창적인 사랑 노래예요. Summer Me, Winter Me, and with your kisses, Morning Me, Evening Me. 나의 여름이 되어주고 나의 겨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입맞춤으로 나의 아침을 열고 나의 저녁을 함께 해주세요. 라는 가사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사계절 모두가 따뜻해질 것이라는 아름답고도 다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사라본의 인디안 서머입니다. 1919년에 피아노 곡으로 발표된 이 곡은 1939년에 가사가 더해져서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서 인디언 서머는 늦가을에 잠시 찾아오는 북미의 따뜻한 날씨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미 지나간 사랑이 문득 되살아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You are the ghost of a romance in June, going astray, fading too soon. 당신은 지난 6월에 사랑이 남긴 아련한 기억입니다. 너무도 빨리 희미해져 버린 사랑의 그림자 말이지요.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늦도이처럼 문득 찾아온다는 얘기겠죠. 사랑이 삶의 계절을 바꾸는 행복한 고백인 다이애나 펜튼의 Summer Me, Winter Me 그리고 지나간 사랑과 조용히 작별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세라본의 Indian Summer 두 곡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다이나 펜튼의 Summer Me, Winter Me 그리고 사라 본의 Indian Summer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두 곡이 계절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는 추억을 깊이 있게 들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오늘 재즈여행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벨기에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틸레망스의 The Summer Knows, 여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영화 음악의 거장 미셸 르그랑이 1971년도에 영화 Summer of 42, 42년도의 여름을 위해 작곡한 주제곡입니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첫사랑을 통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The Summer Knows라는 제목은 여름은 알고 있어요 또는 그 여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한 투츠 틸레망스는 하모니카를 재즈의 대표적인 솔로 악기로 자리매김시킨 거장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음색은 마치 노랫말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여름, summer라는 단어를 제목에 담은 10곡의 재즈를 통해 여름의 시작부터 사랑과 추억, 그리고 여름이 남긴 여운까지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많은 것을 잊어가지만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간 어느 여름의 설렘과 사랑, 그리고 소중했던 순간들은 계절 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곡으로 투츠 틸레망스의 The Summer Knows 전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ee ya!

0: 여름, 가장 시원한 추억이 영원에서 시작됩니다. 영원의 대표 여름 축제 동강댐 목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동강 둔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땜목 일당 대회와 매일 밤 콘서트인 동강 썸머나잇, 시원한 워터파티와 워터파이트, 그리고 맨손 매기잡기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함께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영원. 올여름 시원한 동강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도시야기 전주와 나. 도시야기가 시즌2를 맞으면서 합류한 팀원들과 의논한 게 바로 지금 들으시는 시그널 음악입니다. 진행자 이벤트보다 먼저 들리는 시그널 음악을 듣고서 우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떠올리기도 하고 한참 전 이야기지만 이정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연상합니다.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시그널 음악. PD인 제가 제안했던 음악은 지금 들으시는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비록 렉세스에 밀렸지만 말입니다.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3초만 들어도 탄성이 나올 법한, 그리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이구동성으로 입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화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문외한이지만 사실 이 행진곡의 시작이 한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 곡은 원래 두 사람이 네 손을 써서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오늘 나눌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젓가락 행진곡의 화음을 화두로 도시야기 시작합니다. 마저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오키포차 순서인데요. 도시야기가 8월 말에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간 오키포차 진행을 해오신 오키님과 도시야기 최다 출연 게스트인 손주아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JK님께서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자는 제가 되는 거고 오키님은 게스트로서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오키님부터.
1: 네, 안녕하세요. 오키입니다.
0: 네, 우리 그걸로 끝인가요?
1: 네.
0: 손 차장님도 인사해주시죠.
2: 네, 전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JK님도.
3: 네, 오늘은 목소리로만 출연하게 된 JK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명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오키님은 도시야기 산증인이라고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정식 방송이 아닌 준비를 할 때 딱 이맘때인 것 같은데요. 24년 7월 말, 오늘이 28일이니까 딱 이때쯤인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일본의 사카이에서 자전거 타러 다녀왔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었어요. 그게 이제 파일럿 방송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도시야기 2년을 지켜보셨잖아요. 오키포차 이야기는 좀 이따 좀 본격적으로 나눌 때 하시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야기 2년을 공론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해보고 회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감히 제가 어떻게 2년의 시간을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건데요. 그 1년 동안은 거의 주 1회에 네.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혼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게스트를 섭외를 해야 되고 그 게스트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주제도 정해야 되고 먼저 주제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다 보니 혼자 진행하고 기획하고 그 원고 쓰고 이렇게 하는 우리 길버 PD님께 엄청난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이제 그 2년 동안을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 가슴 한켠에 남았던 부분이고 우리 길버 PD님에게도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그러니까 그 게스트가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도 나와서 같이 좀 열띤 토론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성립이 됐었으면 훨씬 의미 있는 도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키포차는 좀 이따 이야기한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여섯 번 진행을 했죠. 여섯 그렇죠? 번 진행을 네. 하는데 아, 그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을 초대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도의 네. 그 적나라한 얘기들도 좀 들을 수 있었고 저희 같은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사실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엮이기가
0: 쉽지 않...
1: 매우 어렵거든요. 매우.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도 이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갖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 2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내보면 가장 노고가 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길버 PD님이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한 JK님도 있고 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민간인으로서 처음 진행한 정기적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청자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인연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 원래 지금 오키포차의 오키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저한테 다시 돌아오네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주일이 그 7일이어서 다행이다. 9일이나 10일이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7일 주기로 이렇게 쭉 그 진행됐던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그 도시이야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좀 그때도 좀 나눠보기로 하고 생각난 게 그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1: 네.
0: 말씀 들었고요. 그 도시이야기가 뭐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쉬운 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 들을 만한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같이 다뤄지고 이렇게 그걸 피하진 않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응하지
1: 이제
0: 않죠.
1: 이따 또 질문에 네. 나오기는 할 건데요.
0: 네네.
1: 이제 어쨌든 그, 그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뭐 조직의 의견이라든지 정당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와서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0: 그래요.
1: 그리고 네.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노력했던 네. 길버 PD님의 네. 노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못내 아쉽긴 한데 이제 도시 이야기가 뭐 지금
0: 100회?
1: 아니 100회 이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된다면
0: 시즌 3 예,
1: 시즌 3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네. 소소한 기대를 해봅니다.
0: 그래요. 도시락 2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25일에 앞으로 이제 네 번 정도의 방송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에 앞서서 좀 공로이라는 주제로 좁혀가지고, 특히 그 7번 동안 나오셨다고 했던 그 최다 출연자인 손 처장님인데, 따지고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올림픽이라든가, 전주와 민주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민감한 이슈에서 좀 회피하거나 이렇게 꺼려지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손 처장님밖에 아니었, 손 처장님을 보태서 이렇게 소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나오셨는데, 손 처장님도 그 지켜보신 인연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떤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제가 1주년 마무리할 때도 나와가지고
0: 9월 2일 날
2: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랬어요?
2: 예, 네, 제가 네. 이 방송 시작을 권유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이랬는데
0: 네네,
2: 지금
0: 맞아요.
2: 또 1년이 또 지나서 2년이 지금 되고 있고요.
0: 네.
2: 예, 아, 2년을 꽉 채웠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0: 네.
2: 어려운 얘기 할 때마다 참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참 네. 7번이나 제가 출연한지 몰랐는데
0: 네.
2: 그래도 이거 주당 방송했는데 제가 7번 출연했는데 최다 출연자인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패널들이 나왔었는가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은 제가 많은 분들을 뭐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추천을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입장도 좋지만 실은 패널들의 다양성이나 좀 찬성하는 입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은 어려울 거예요. 지역 현안을 뭐 대놓고 나와서 반대한다는 게 행정에서 막 적극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반대한다는 게 여기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밀접한 곳이라서 실은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북이 이런 낙후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현실도 그렇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개발이나 어떠한 이벤트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담론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지역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수도권이었다면은 이미 진작에 이름으로 성명으로 뭐 행정의 고위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신랄한 얘기들이 나왔을 건데 우리들 그런 공론장 자체가 잘 마련되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좀 제가 7번 나오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특히 시민들에 의해서 이러한 자리들이 마련된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좀 그리고 이 자리가 좀 편하거든요. 실은 기존의 방송사 이제 반환 신문사 통해 가지고 막 형식적인 딱 그 압박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면은 근데 그런 이야기 말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민 공간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이러한 방송과 이런 형태의 방송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할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럼 방송 끝낼까요?
0: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젓가락 엔진곡 하고 했는데 그 초반에 했던 그 오프닝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왔던 앙상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화음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름답다고 우리가 흔히 언급을 하지만 그 사실은 뭐 젓가락 엔진곡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그 떼어놓고 보자면 별거 아닐 거예요. 시시하기도 할 것이고 뭐 한 건데 그게 섞여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앙상블에서 느껴진 감동이 있을 건데 제가 갑자기 예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뭐 이를테면 공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뭐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게 쏟아져 나와서 그게 해소되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주문 두 분께서도 방금 말씀하시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것들이 그 조화가 아니라 그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 간에 해소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아까 그 선처자님 섭외할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또는 전주완주 통합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왜 그 토론도 잘 못하냐,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결론적으로 그 이 그 출연해서 그 말씀을 나눠주면 어떻겠냐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것들의 원인이나 이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고 또 어떻게 해결 어떻게 가야 이게 될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1: 누가 선처장님 하시죠.
2: 섭외를 너무 어렵게 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0: 그래요.
2: 예,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못한 측면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또 하나의 갈등이 지역사회에 딱 던져졌잖아요.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서면서 네. 새만큼 내국인 카지노 문제가 네, 지금 네. 네, 내국인을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예, 네, 굉장히 이게 지금 민선 9기에서 이원택 도지사가 첫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자마자 던진 발언이 굉장히 큰 네. 파급 효과를 낳았고 시민사회가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에서 또 어떤 내용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다음에 MBC에서 이제 취재에 나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입장인지 묻는 인터뷰 질문에 유원택 도지사가 자기는 이거를 그냥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했을 뿐이지 이걸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뭐 도의 행정에다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발언을 철회 아닌 철회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공약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실은 이게 첫 기자회견에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 시기에 검증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한 게 기만했다, 도민을 기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은 이렇게 큰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내용을 발표를 그러니까 공약에다 넣어서 이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시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네. 나중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이거를 지역사회에 던졌다는 거는 그러한 갈등과 자기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이건 민주주의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태다라는 네. 이제 비판들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얘기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공론장이 생략됐다. 이제 이러한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예, 저는 이게 공론장이라는 게 정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곳에서부터 이게 전략적인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생략되어지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민공론장뿐만 아니고 아주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지방선거에서 공약과 관련된 이런 공론장,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지는 이 현실이잖아요.
0: 네.
2: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민방송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공성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 매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하고 언론 문연의 비판적 감시 기능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 능력들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나 이제 이런 자문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우리 오케님 말씀 먼저 하시고. 예.
1: 그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기피하고 말아버리는 경우.
0: 네.
1: 저는 첫 번째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연기?
1: 용기.
0: 네, 네.
1: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라면
0: 네.
1: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그 파리의 이달고 시장이
0: 네, 네.
1: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확보를 하겠다.
0: 네.
1: 라고 했을 때
0: 네.
1: 모든 자동차를 소유한 그 시민들은 반대가 엄청 거셌을 거예요.
0: 네.
1: 그렇지만
0: 네.
1: 그게 꼭 도시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0: 네.
1: 욕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0: 네.
1: 계속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 이 부분도 그냥 쑥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심 가지고 있었던
0: 네.
1: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발설로 가능한 거지 기자들이 묻는다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0: 네.
1: 우리가 얼마 전에 자전거로 만든 도시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0: 사이클링 시티.
1: 네. 네.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욕먹는 게 두려우면 직업을 바꿔라.
0: 맞아요.
1: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귀에 와닿았거든요.
0: 굉장히 인상적인.
1: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떨어져도 좋다. 그렇지만
0: 네.
1: 이 정책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0: 네.
1: 있어야지만이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반드시 지금 다수의 시민과 도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잘못된 것이고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정말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잠깐 뭐 길게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결과에 있어서 네. 아 50년 100년 후에라도 네. 아 우리가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걸 우리 미처 몰랐네. 네. 그때부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욕먹는 용기라는 거는 또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순간 위임받지 않은 권력들이 이게 살짝 그 갈리는 경향도 많이 봤거든요. 네. 어떤 그 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연결돼 있는지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생각이라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미 좀 오염과 얼룩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생겨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길버 PD가 거버넌스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를테면 시민의 입과 머리가 돼서 행정하고 같이 한번 잘 맞춰봐라 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를테면 그 시와 도의 정책에 대해서만 계속 입맞춤 하려고 하고 눈맞춤 하려고 하고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공론의 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이 의견은 반드시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에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잠깐 든 생각인데요. 네. 시즌 3 가면. 네. 좀 민감한 그 현안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좀 그렇게
0: 출연을 포장해주고
1: 예예 뭐 그렇게라도 한번 예. 그러니까 아 뭐 찬성 측 입장은 저런 입장일 수 있구나 네. 반대 측 입장은 저런 입장일 수 있구나라는 네. 것도 사실은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정치자들에게도.
0: 그 말씀
1: 그 생각이 들었어요.
0: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흔히 이렇게 토론을 그 뭐 레드 팀을 안에서 그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익명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껄끄라서 도저히 못 나간다. 그러면 이런 의견을 나는 제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0: 네, 그래요. 그 새마을 카지노 얘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더 연장을 이어볼까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전주안주 통합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전주안주 통합은 지금 현재 미뤄진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또 공약을 반대로 하고 그 공약은 왜 그렇게 되고 현재 입장 선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사 카지노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전주안주 통합도 그렇고 다 그런 이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저질러져 버리는 거고 그 뒷감당은 이제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전주안주 통합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2: 일단 이원택 도지사가 자기 임기 내에는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후보자 시절에는 이제 찬성은 하지만 기존의 이제 김관영 전 지사의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입장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분으로 이제 자기의 임기 내에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비판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딱 종료라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취소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잠정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0: 여기서 누가 또 불을 떼면 또 탈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 갈등은 굉장히 이제 깊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가 지금 명확하지 않게 끝나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앙금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이제 이런 때 좀 발휘되어야 되는 건데, 실은 우리는 이런 정치력을 지금 잘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뭐 이렇게 전주시의 입장 혹시 있나요, 조지훈 시장?
2: 전주시 조지훈 시장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의문을 던졌던 게, 도지사는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전주시장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보여와서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하고
1: 근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합의가 우선 도출이 돼야 맞는 것이지 도지사의 강한 의지로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완주 국민들을 이렇게 마음을 그 녹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안 하겠다라고 말하겠어요.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김제전주 통합하겠다라고 또 말이 떠돌다가 이게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0: 근데 지금 전주완주 통합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그 갈등이 매번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슈를 그렇게 겪고도 매번 똑같은 식으로 필요한 그 것들을 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툭 그 벌어져서 그 갈등이 심화되는 형태로 계속 악순환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도지사의 경우에 아마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간에 그 지난번에 그 통합 문제나 이 얘기를 할 때 도당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 보면 뉘앙스로는 그 김관영 지사의 방식에 일방적인 그 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해서 이원택 당시 의원은 그 생각을 달리하고 좀 반대하는 의견을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지금으로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또 공약은 내걸고 그러냐 이거죠. 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또는 통합을 하냐, 진행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벌어진 건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과제가 도출이 된 건데, 그건 그냥 놔버리고, 또 엉뚱하게 김지하고 맞붙여버리고, 이런 게 참 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 정치만 있고 정책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정치적 이슈로만 활용을 하려고 하지 실제로 시민 국민이 빠져 있는 공론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통합을 시도를 한다면 계속 거센 반발만 이어질 뿐이지 뭐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그 이원택 지사는 그 이제 후보자 시절에 이제 CBS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김관영 자기가 송하진 지사가 있던 시기에 이제 보좌를 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을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0: 자기가 진행을 해본 경험.
2: 진행을 해봤었는데 지금 김관영 그때 그 당시에 김관영 지사가 추진했던 방식이 예전에 송하진 지사가 실패했던 그 과정과 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하는 것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던 방송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던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
0: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 같고.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자기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내에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걸 해놓고 걸어놓고 또 다시 이제 당선인 시기에 이제 자기 임기 내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추진은 필요하지만 자기의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거잖아요.
1: 우리 순 그 던지지 않겠다라는
2: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 더 큰 무리수를 던지기는 했지만
2: 네, 필요할 부분이기는 하죠. 실은. 네.
0: 아까 그 손 처장님 말씀하신 네. 그 공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까 이달구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정치인이 그 도시를 함부로 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방향이 옳고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적절한 방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합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공약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좀
1: 아니 공약을 지금 네. 그 다 그 추진을 하려고 해도 어마무시한 시간과 그 열정과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공약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나왔으니까
0: 그럼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어떤 그걸로 인한 이익이 그 관여된 것 같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이익의 그래. 관여라기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 건데 예, 이게 갈등 사안을 피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이제 선거 시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 같은 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실은 민주사회에서 공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공약을 통해 가지고 임기 동안에 어떠한 일을 펼칠 것인지,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찬반 입장들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좀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실은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실은 이게 민주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매섭게 지역사회에서 이거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라는 네, 걸 경고를 하고 가야 된다고 네. 봐요. 그래야 다음 이게 용인이 되면 또 다음 선거에서 다음에 네, 유리한 부분만 내걸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또
0: 슬쩍
2: 예, 이제 공약에서 감춰놨다가. 이제 감춰놨다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근데 이원택 지사는 본인이 아무튼 그냥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철회를 했지만.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0: 그 제가 요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열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갭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해가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 근데 느닷없이 슬쩍 끼워 넣어서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올림픽 반대하면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대한 역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게 온당치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 톤을 다운해가지고 오키포차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키포차라는 게 이 명칭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방금 나눈 것 같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앞에 그 다뤘던 올림픽이라든가 전주한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홍보전만 있어. 찬성하는 캠페인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하고 이렇게 토로하고 이야기를 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서 답답했고, 그런 걸 좀 소화해 내려고, 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한잔 이렇게 하면, 얘기를 나누다가 깊은 토론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의 공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크게 보자면 도시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오키포차는 그런 걸 좀씩 한 달에 한 번씩 매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선거가 끼어가지고 주로 선거 얘기를 했지만, 그걸 진행해봤던 오키포차를 진행하고 해봤, 했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무겁네요.
0: 네. 네.
1: 사실은 이제 그 진행을 맡았던 제 입장에서는
0: 네.
1: 게스트가 편해요.
0: 게스트가?
1: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면 되니까.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정제된 언어로
0: 네.
1: 이렇게 그 점잖게 또 네. 얘기를 해야 되고
0: 네.
1: 뭐 그러다가 뭐 일탈도 하기는 했지만
0: 네.
1: 어쨌든 그 주제들은 뭐 여섯 지금 오늘까지 일곱 번째인가요?
0: 네. 네.
1: 뭐 시의적절했다고 봐지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 오키포차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민주당과 진보당 시장 후보
0: 네. 네.
1: 또 대담도 하고
0: 네.
1: 또 그 소수정당 당선자들 뭐 장신자를 초대해서
0: 네.
1: 또 얘기도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뭐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이제 이렇게 그 게스트가 두 명이지만 이게 딱 편집이 되고 나서 한 시간을 들으려면 사실은 지루해요.
0: 네.
1: 그런데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항상 막 시간이
0: 쫓기죠.
1: 쫓기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할 말이 많은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수진 그 국힘 도의원님을
0: 네.
1: 한 번은 이렇게 그 혼자 모셔다가 진지하게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0: 네.
1: 쭉 풀어내는 시간도
0: 네.
1: 한번 가져봤었으면
0: 네.
1: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1: 사실은 진행자가 굉장히 함량이 미달이어서 그렇지
0: 네.
1: 그 프로그램 기획 자체는 참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다음에 또 뭐 시즌3에서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진행자를 좀 더 엄선해서 모셔서 이렇게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겠습니다.
0: 참고로 그 도시야기 채널에서 그 가장 히트작 쇼츠는 항상 오키님이시거든요.
1: 아마
0: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사투리 억양 때문에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0: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적절한 비유 제가 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새만금고항 뭐 그
1: 전주안주 통합
0: 한다면 이런 식의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정리되는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선처자님 지켜보신 오키포차
2: 굉장히 좋은 자질 정치인의 좋은 좀 적절한 비유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0: 그렇죠.
2: 게 아니죠. 너무 부러운 장점이고요.
0: 네.
2: 실은 이제 사회자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참아내는 게 정말
1: 네.
2: 힘든
1: 네.
2: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가끔 이 같이 부안해동을 할 뻔 하다가 아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 JK님도 그랬어요. 제가 게스트석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해 보인다고 그랬죠.
3: 네 맞습니다.
0: 오늘 네. JK님 오키포차에 대해서 좀 게스트로도 나오시기도 했죠.
3: 네. 네. 저 역시 갑자기 불현듯 진행을 맡게 돼서 섭외도 하고 했는데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스스로 역시 지금도 뭐 언제든지 마이크를 누군가 대신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이양할 마음이 있고요. 뭐 기술 지원이나
1: 아니 근데 저만 네. 지금 우리 도시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들 중에 저만 날로 먹는 것 같아요.
0: 아니죠.
1: 저만 그냥 숟가락 얹어놓고 이런 주제를 합시다 하면은 대충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근데 정말 그 실력 있는
3: 누구도 날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1: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이제 그 시즌 2를 정리하면서 시즌 3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도시학이 정리하는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또 한번 자비판 할게요.
3: 자비판이 무슨 북한인가요?
0: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난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대토론을 했잖아요. 뭐 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제가 좀 여기에서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국무회의 중계 문제나, 타운홀 미팅이나, 상당히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민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직접 뭐 설득이 됐,

0: 차장님부터.
1: 저희는 실은 이걸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 민원련에서도 했었고, 민원련에서 하기 전에도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간부회의 생중계라는 주제로 제가 그때 작성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원택 도지사가 그걸 1호 결재로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좀 의외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은 이거를 민언련 차원에서는 이제 언론단체에서 이거를 좀 집중했던 부분은, 기존의 정보들이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의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정보공개청구의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죠. 일방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 제공되는 정보마저도 출입기자단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가공된 정보로 많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입기자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 하나가 굉장히 이 관계가 너무 친밀하다. 출입처와 출입기자단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는 너무나 돈독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관계가 실은 비판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출입처의 이제 우호적인 기사 양성에 좀더그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그것도 기자들에 의해서 한번 가공되는 이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개방적이고 열린 이제 정보, 우리가 그 원 정보 그대로를 볼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고민하다가 마침 이게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간부회의 생중계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체감을 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지자체에서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래서 그 제안을 좀더 손쉽게 좀할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는 실은 우리가 탄핵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제 체감을 했던 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체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의 권력을 행정부의 이런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를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놓고 봤을 때 의회의 기능, 의회에서의 할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행정에 맞서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높이고 의회의 권력을 통해가지고 행정을 이제 이렇게 제압하고 견제하는 이런 것들을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도의회나 시의회의 생중계가 진행이 됩니다. 본회의 생중계도 진행이 되고요.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생중계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대표성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회 생중계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생중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게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아라는 인식들이 갖고 있는 근데 행정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이게 그게 가능해?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2: 그렇죠.
1: 같아요. 그리고 행정은 정말 권력이 비대하거든요. 근데 이 행정의 권력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정의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까지의 결정되는 그 과정,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배포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결정 전과 결정 후에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직접 이제 정보를 받아보고 결정을 우리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의 권력에 대해서도 볼수 있는 것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구를 이거 제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이 일단은 받아들여졌고 전북뿐만 아니고요.
2: 전국적으로.
1: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간부회의 생중계를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김상욱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보면은 정말 재밌는데
2: 관종 얘기도 나왔죠?
1: 예, 근데 이거는, 전에 국회의원 이제 하실 때부터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도 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2: 그렇죠.
1: 개인, 이제 정, 이제 개인의 정치인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호통치는 모습에서 좀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지금 반감들이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생기는 게 이게 호통치고 뭔가 공무원들을 나무라고 뭔가 제도 막 굉장히 부패가 예, 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0: 막 뭔가를 이렇게 하,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는 이게 간부의 생중계의 효과가 아니고요.
1: 그렇죠.
0: 예, 그럼 그걸 중요하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왜 그러한 결정들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이제 임원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하는 거, 이게 훈련이거든요. 민주주의 네. 시스템의 훈련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민들한테 체득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네. 보는 거죠. 네. 네.
1: 말하자면 뭔가를 도시나 국가가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고민들이 해소되고 형성됐는가 이걸 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협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좀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막 그걸 막 통쾌하고 네, 네.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막 네. 혼내고 막 이런 네. 거에 좀 영상 초점 좀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막 자극적으로 문구 뽑고 이러는데 네. 이게 별로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된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간부회의 지금 막 도입되는 거에 효과를 살리려면 언론에서부터 그걸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걸 좀 중단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목회님도 한 말씀. 네.
2: 그 국회 상임위 회의할 때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저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쇼츠 제작을
1: 남기려고.
2: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인상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손주하 차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의원을 할 때 정책 실명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행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터에다가 153층? 153층?
0: 높이.
2: 이거를 자광하고 뭐 협약을 맺고자 한다.
1: 네.
2: 이거를 뭐 허가를 내주자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누구 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뭐 일단 자기네들끼리 옴딱좀딱해서 의회에다 그 안건 넘기면 의회는 뭐 다수당 체제니까 뭐 당연히 찬성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 사실은 저 뭐 반대 안 했다고 뭐 지적질 하는 것도 물론 좋으나 일단 이 정책이 어디에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가 이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어떤 정책 하나를 만들 때는 시민들 앞에서 무겁게 책임감 있게 내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우리 그 전주시 의회도 사실은 본회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뭐 생중계를 하는데 네. 상임위는 안 하거든요. 네. 의원들이 동네 정치만 하지 회의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자주 보니까 아 정말 의정활동 잘한다.
1: 민원.
2: 사실은 그 통장을 통해서 주민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민원도 의원만 붙잡고 얘기하고 의원은 또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그 SNS에 광고를 하고 이런데 사실은 회의 때 자리에 없거나
1: 네.
2: 아니면 졸고 있거나
1: 네.
2: 이런 사람 근데 8명 9명이에요. 저기 상임위 구성원이
1: 네.
2: 8명 9명인데 뭐 두어 명만 나가도 횡하죠.
1: 네.
2: 어쩔 때는 정말 사진 찍어서 그 어디다 올리고 싶은 심정도 생길 때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하면서
1: 나비 효과처럼.
2: 네, 근데 굉장히 원망하는 지자체장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부회의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
1: 네.
2: 옛날에는 정치력만 있어도 되지만 그
1: 네.
2: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네. 대충은 파악을 해야지 저 사람하고 말이 네. 오고 가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 네.
2: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그래야지 시민의식도 좀 그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최소한 어떤 그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공개되어 있다고 볼 때는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2: 그렇죠.
1: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엉터리가
2: 그러니까 우범기 시정의 부채가 뭐 6천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를 체감 부채는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채가 형성되는 과정들도 이렇게 이제 비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것 또한 만약에 이렇게 그 시청 간부회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1: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효과는 자이든 타이든 지방정부까지 파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거를 잘 정착시켜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2: 네.
1: 그러면은 그 질문들이 있고 한데 그 오늘 중간 음악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우리 선처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하실 말씀 거의 다 했는데 결국 그 도시학이나 이 공동체 라디오 같이 시민 미디어에서 그 기존에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공중파나 그 이런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하는 측면들에서 어떤 간극도 발생을 하고 하는 것고 그런 가운데서 역할이 좀 그 필요하다는 측면을 좀 저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시민 미디어한테 주문하고 또는 강점이자 뭐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0: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뭘 더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1: 그래도.
0: 네. 아무튼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아무튼 출입기자단은 그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단들은 기존의 문법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실은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적용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은 그 언론사 내에서도 그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역사회에서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이제 저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빠르게 캐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이런 시민 미디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환경적인 측면도 우리 지금 2030 10대의 그 환경적인 예민함, 감수성 이런 것들, 윤리적인 감수성 이런 거는 기존 세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그 세대 간극이 그런 측면에서 발생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서 용인되는 그 세대가 있고 안 되는 세대가 있고 뭔지 이런 것들이 윤리적 감수성으로 드러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시민 미디어의 좀 역량들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제 일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시민 목소리도 담아내기도 하는데 좀 강사 이렇게 시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PD와 아나운서와 앵커와 뭐 이제 그다음에 기자들이 조금 더 양성될 수 있는 교육들이 더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강의나 이런 그런 구조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시민들이 양성이 돼서 행동하는 시민들이 양성이 돼서 또 이제 이러한 언론 영역, 미디어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이러다가 공동체 라디오가 뭐 그 뉴스타파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0: 아, 뉴스타파만큼 되려면요. 저희가 100배는 뉴스타파 모델이 저도 전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1: 그 이제 원래 음악을 듣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했으니까
2: 아까워.
1: 마무리 마무리 곡을 그 신청하신 노래 듣기로 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네 분 모두 이렇게 대체 왜 이런 것들을 상의를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다그치는 입장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마무리하는 데서는 그 말고 좀 이런 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걸 좀 설득하는 형태로 그런 측면에서 공론의 중요성을 좀 언급하거나 오늘 이야기를 그 마무리하는 2분 발언을 하고
2: 2분 엄청 긴데?
1: 1분 하시죠. 먼저 하시죠. 네. 오케이님
2: 굉장히 오늘 질문지를 보면서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 질문들이 많구나.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각자의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추리고 살피고 할 것인가를 좀 가려내서 공론의 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서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정말 건전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거는요. 네. 제가 지금 시장 당선자 신분이었던 조지훈 시장을 그 대담을 했다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출연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천하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2: 아, 그래서 자꾸 목소리를 끌어내야죠. 그렇습니다.
1: 네. 네. 우리 허차님도 한 말씀.
0: 정리해주시죠. 30초.
2: 말 많이 했으니 10초만.
0: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실은 이렇게 우리 세대들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주요하게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곳이 이기는 거다라는 걸로 많이 배웠는데요. 실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수기와 공론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조율해가는 과정 이게 핵심인 이게 그런 주인데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 원칙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의 핵심은 수기와 공론이다.
1: 네,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수기가 없는 건 수기가 없는 다수결은 폭력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똑같은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못하겠습니다. 다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젓가락 행진곡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젓가락의 행진곡에 대한 저의 해석은 오늘 이야기했듯이 분절된 음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시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슬리는 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음악은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비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색과 음악은 사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사악함이 아닌 이상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그 색과 음으로 세상을 칠한다고 할 때 반드시 탈이 난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그건 엄연하게 망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고민할 건 각자의 색과 음을 조화를 이룰 방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부대끼지 않고 조화를 이룰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음이 아닐까요? 이상 예술의 문외한인 길벗 PD의 개똥철학이고요. 마치겠습니다.
3: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 우리들의 몸은 지쳐만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잃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셔서 이 여름 건강하십시오.

네. 배낭여 어제부터 역시 문학 동네의 장편소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어제는 소설의 시작 일부를 소개해드렸어요. 주인공 지연이 이현우 희령이라는 도시로 떠나고 그곳에서 어려서 뵀던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할머니와의 추억을 상기하고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부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후 1부의 2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찾아온 건 내가 희령으로 이주한 지두달 뒤의 일이었다. 엄마는 현관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뒤적이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상자에서 비트즙과 양배추즙을 꺼내 냉장고 야채칸에 차곡차곡 넣었다. 이거 어디다 걸어? 나는 엄마에게 점퍼를 받아서 안방 옷장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갔다. 그 사이 엄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커피 믹스를 한잔 타서 소파 옆 탁자에 얼려 나왔다. 너처럼 젊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무 외지고.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여기 안 외져. 직장도 좋고.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희령이 몇번 와봤어? 할머니 보러? 너도 알잖아. 그런 사이 아니란 거. 왜? 할머니라도 만나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지. 너 설마 김서방, 아니, 걔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주칠까봐? 나 어차피 연구실 아니면 집이었잖아. 서울이든 희령이든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젊음이 아까워. 남자도 다시 만나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몇 번이고 후후 불어 마셨다. 남자 없이도 잘살수 있어, 엄마. 너 사람들이 이혼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아? 다들 뒤에서 뭐라 해. 나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엄마. 사람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네. 무엇을 심으려고 하나 봐. 여름이랑 가을에는 바깥 풍경이 볼만하겠다. 재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아무도 겨울밭을 억지로 갈진 않잖아. 세상 바뀌었어, 엄마. 엄마 살던 때랑 지금 같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리 허접한 남자라도 울타리는 되는 거야. 남자 있는 여자라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엄마,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꼭 필요하다고? 엄마는 남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착취당하기만 한게 아니었나? 자기 엄마를 보러 갈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할 만큼의 착취. 아들 셋인 집에 장손과 결혼한 엄마는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았다. 방학 때 아빠 쪽 식구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할머니가 온 적은 없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된게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김서방은 참 착해.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했었다. 남자는 여자 때리지 않고 도박 안 하고 바람만 안 피워도 상급에 든다고.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엄마에게 착한 남자였다. 그가 바람 피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엄마는 남자와 사는 삶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리어 엄마야말로 남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았다. 때리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만 되어도 족하다니.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체념이 또 어디 있을까. 무작정 걷다 보니 마트 앞이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산 뒤 집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심호흡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건네고 나도 하나를 먹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다. 엄마는 나 혼자 살기에 무섭지는 않은지 새로운 직장은 마음에 드는지를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봐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 외롭지 않으냐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난 혼자가 편해. 내가 엄마에게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 엄마가 온전히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는 희망 같은 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입은 상처보다도 이혼당하고 혼자가 될 사유를 신경 썼다. 나는 너는 걱정이 안 돼. 그런데 그 약한 애가 나중에 자살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내게는 엄마의 그 말이 그랬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이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지 호소했다. 심지어 내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에는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남자에게 쉽게 공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혼을 언급하며 나를 욕했듯이 그가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그가 바람피우는 계기를 만들었을 나를 상상하며 비난했듯이 그러나 엄마마저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 공감하고 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아빠는 너 이혼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더라.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다. 자기 딸이 쪽팔리는가 보지? 그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자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김서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라. 마음을 넓게 먹어야지.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이혼을 결심한 내게 아빠가 한 말이었다. 나보다 사위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아빠의 모습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었다. 아빠가 내 편이 되어주리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해가 지기 전에 일어섰다. 운전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엄마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끌차를 끌고 삼삼오오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4월을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다. 동네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반가운 내색을 하던 분이었다. 형광 분홍색이나 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장밋빛 패딩에 노란색 끌차를 끌고 있었다. 가볍게 묵내를 하고 걸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했다. 오늘 사과가 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저쪽 청과물 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끌차에 놓인 쇼핑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먹어봐요. 꿀사과라는데. 아, 괜찮아요. 나는 혹시 할머니가 내게 포교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사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청과물 시장이라면 시청 옆에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싸서.
우리 옆으로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몇이 지나갔다. 할머니 뒤로 늦은 오후 햇살이 닿은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내 손녀랑 닮았어. 그 애를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 내 딸의 딸인데.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녀 이름이 지연이에요. 이지연. 딸 이름은 길미선. 나는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나와 우리 엄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 사는 애가 여기에 내려올 일이 없잖우.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려왔네요, 여기.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얼굴에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는데 나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2. 그날 아파트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별말을 나누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 어색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가 10층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닮아 키가 크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가까이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이에 비해 수치 많고 염색하지 않은 짧은 머리카락, 넓은 이마, 쌍꺼풀 없이 긴 눈, 오똑한 코, 긴 인중과 인중에 난 솜털, 연보라색에 가까운 도톰한 입술을 봤다. 눈가와 입가에 웃음주름이 있었고 미간에 두 개의 주름이 깊게 팼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고 바른 자세에 등이 굽지 않았다. 끌차를 짚고 선 주름진 손에는 갈색 검버섯이 가득했다. 엄마와 닮은 부분이 거의 없었다. 흰머리가 싫어서 매번 염색하는 엄마의 검은 머리카락과 좁은 이마가 떠올랐다. 할머니와 재회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어색함 뿐이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내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기만 했다. 앞으로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는 이유로 내 생활을 간섭하지는 않을지. 익명으로 살고 싶은 내 의지와 반대로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할머니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아침 출근길이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봉고차에 할머니들 여럿이 올라타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일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봉고차에 올라타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늦었어, 늦었어! 할머니들이 재촉하자 할머니도 봉고차에 올라탔다. 나 높 간다, 높! 할머니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안녕! 나는 할머니를 태운 봉고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만약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본 기억이 없었더라면 그녀에게 부담스러움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기억, 같이 웃던 기억은 32이 된 내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할머니에게 나는 손녀라기보다는 대학이 어려운 30대 초반의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역성 들어줄 손녀라기보다는 사이 안 좋은 딸의 나이든 자식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이의 난감함, 어색함, 어려움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감정들의 바닥에 깔린 열띠열분 우애가 신기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마트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을 때도 걱정했던 것만큼 어색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진간장 한 병과 커피 믹스 한 상자를 쇼핑 바구니에 넣고 계산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쇼핑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뒤에 줄을 섰다. 회사 갔다 오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네, 출근길에 먹을 거 좀 사봤어요. 나는 바구니에 든 딸기, 사과, 시리얼, 우유, 배추김치를 보며 말했다. 그러고 말이 끊겼다. 적당한 화제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끌차에 장본 물건들을 넣고서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제 차 타고 가세요. 걸어 5분인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어색해서인지 내게 존댓말을 했다. 무거운 거 많이 드셨는데 타세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럼 신세 좀 질게. 차에 타면서 보니 할머니는 등이 고다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허리를 굽히는 것을 어려워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동작이 느렸다. 겉으로 보기에 어떻든 할머니는 노인이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맞춰 엘리베이터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평소에 뭐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다. 농번기에는 저쪽 마을로 높 가고. 높 가는 게 뭐예요? 높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사일 도와주는 사람을 노비라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포도 바꿔서 슬슬 일도 하죠. 가위. 할머니가 검지와 중지로 V자를 그리면서 말했다. 가위로 가지치기 하고 포도가 좀 크면 봉지 씌우고 나중에는 박스에 담고 그런 거 해. 할머니 연세에 내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가만히 앉아 죽는 날 기다리고 있는 게 고되지. 가서 할머니들이랑 얘기도 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움직여야지 밤에 잠도 잘 자요.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일 안 하실 때는 뭐 하세요? 나? 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노인정이나 나가고 그래. 별거 없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할머니와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별다른 말 없이 층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그러다 내가 5층에서 내릴 때 할머니가 나를 붙잡듯 말했다. 너 시간 될 때 한번 놀러 와. 바쁘면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할머니의 집에 간 건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잡은 약속이었다. 내가 한번 댁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자 할머니가 반색을 해서 얼떨결에 날짜를 잡게 되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장미꽃을 사고 근처 가게에 들려 와인 한 병과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샀다. 엘리베이터에서 5층 대신 10층 버튼을 눌렀다. 복도를 걸어가니 할머니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밥 냄새와 국 냄새, 생선 굽는 내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현관 바깥에 서서 할머니,
하고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는 겨자색 원피스에 꽃무늬 더신을 신고 두 손을 흔들며 현관으로 나왔다. 들어와, 들어와. 이게 무슨 꽃이야? 현관 벽에 사과 세 알이 그려진 유화가 걸려 있었다. 우리 집과 같은 구조였는데 베란다 빨래거리에는 시래기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큰 바구니에는 한라봉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나란히 놓인 끌차 세대 옆으로 파와 양파, 사과, 마늘 말린 미역 같은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널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케이크와 와인을 올려뒀다. 부엌에서 생강 냄새가 진하게 났다. 저기 앉아 기다려봐. 할머니는 돕겠다는 나를 소파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다. 코듀로이 소재의 3인용 갈색 소파였다. 팔걸이 부분의 커버가 반질거렸고 좌식의 쿠션이 푹 꺼져 있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맞은편에 작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미세하게 위아래로 흔들렸고 소리가 컸다. 텔레비전 뒤로 보이는 벽지의 귀퉁이에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다. 제가 수저라도 놓을게요. 내가 어정쩡하게 앉아서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었다. 대접받을 줄도 알아야지. 할머니의 말에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앞의 밥상에 시선을 뒀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4인용 밥상이었다. 할머니는 쟁반에 수저와 반찬을 담아서 상으로 날랐다. 구운 박대, 미역국과 초고추장, 무조림, 총각김치가 나왔다. 이어서 밤과 강낭콩을 얹은 밥과 배추국이 차려졌다. 할머니는 물 대신 결명자차를 컵에 따라주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수저를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국을 뜨자 할머니는 깜빡하고 마늘을 안 넣어서 맛이 나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눈치를 살폈다. 내 입맛에는 간이 샜지만 구수한 맛이 나는 국이었다. 맛있어요. 내 말에 할머니는 웃음스럽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배추가 흐물흐물해서 잘 익어서 맛있어요. 간은 맞고? 네. 그제야 할머니도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는데 진분홍빛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드라이를 했는지 짧은 머리카락 볼륨이 살아있었다. 할머니가 내게 잘 보이려고 신경을 썼다는 것이 느껴져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박대의 살을 발라내어 할머니의 밥 위에 올려놓았다. 반 건조된 살은 쫄깃했고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진 껍질도 고소했다. 예의를 차려서 조금씩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돌아서 정신없이 먹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포만감이었을까. 그렇게 먹다 보니 할머니와 별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밥 한 공기를 금방 다 먹어버렸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이야. 할머니의 말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밥은 어떤 사람과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니까. 혼자 넷플릭스를 보며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편한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밥은 맛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먹는 밥은 맛이 있었다. 더 먹을래? 배가 너무 불러요. 케이크도 먹어야 하고. 오늘 누구 생일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맛있잖아요, 케이크. 맞아. 할머니도 케이크 좋아하세요? 없어 못 먹죠. 할머니가 장난스레 말을 올렸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배낭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